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 또 손양원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요, 그 숭고한 정신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그 소망을 담아서 첫 곡 준비했습니다. 팀룩 워십이 부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0: 하겠습니다.
1: 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라디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폰으로 더 많이 들으시는 거 아시지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13개 지사가 다 떠 있거든요.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팀록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팀록 워십 너무 찬양 좋지요. 이 팀이 이번 토요일에 진남체육관 여수에 옵니다. 바로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 사업회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숭고한 정신,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라는 그 열심으로 준비한 행사인데요. 여러분 팀록 워십 오는데 한번 나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우리 김현균 사무국장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국장님.
2: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에 증결하고 반갑습니다.
1: 네, 이번 토요일이잖아요.
2: 예.
1: 네, 행사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2: 네, 지금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 음악회가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애청자님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2: 네, 이번 음악회는 넥스트 웨이브라는 주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 용서와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수 진남 실내체권에서 진행되는데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오후 1시부터는 1부 신앙계승예배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실력있고 뜨거운 찬양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우리 청소년연합찬양팀 이음으로 시작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워즈 프레이즈, 찬양사역자 다이, 그리고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SAI 미니스트리, 그리고 남성 듀엣 보컬 루아톤즈가 뜨거운 찬양으로 열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임기인지 활동하고 있었지만 우리 청동님들이 잘 모르시는 이분들을 오픈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워십팀, 청소년연합찬양팀 이음. 이음은 어떤 팀인가요?
2: 예, 청소년연합찬양팀은 이번에 그 청소년찬양대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팀들, 우리 학생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음이라는 찬양팀입니다.
1: 네.
2: 이음은 우리 다음 세대 유업이 계승하기를 마음으로 기획되는 첫 번째 오프닝 무대로 시작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오셔서 박수 많이 해주시고 환호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음 찬양팀을 보려면 1시까지 오면 되나요, 국장님?
2: 네. 예배는 1시부터 시작되는

0: 네, 입장은 12시 반까지 오셔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1: 네, 12시 반까지 진남체육관으로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김형균 사무국장님의 소개를 들으시면서, 아, 나 이번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번으로 손양원이라고 문자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문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손양원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음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또 SAI 미니스트리라는 팀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년 50팀인데요. 이번에 또 우리 여수뿐 아니라 강양, 여수, 순천에 우리 성형 목사님의 유업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SA 미니스트리도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1: 네, 여러분 SAI 미니스트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하시는 분이 다희라는 너무 예쁜 찬양 가수신데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다희 찬양 사역자입니다. 예.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고 예, 이번에 또 여수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우리 다희님은요 마음의 온도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진정성이 있는 목소리로 듣는 이의 일상에 잔잔한 여운을 전하고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지역이 낳은 우리 찬양 가수 다희님의 그 찬양과 공연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루아톤즈는 어떤 팀인가요?
0: 예, 루아톤즈는 그 성악을 전공하시는 예, 두 분 남성 듀엣인데요. 이번에 그 파페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와, 파페라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또 마지막 출연진이 Hours Praise라는 팀인데 어떤 팀이죠?
0: Hours Praise는 그 음악을 전공하는 우리 음악 전공 우리 청년 팀들인데요. 굉장히 실력 있는 팀입니다. 예. 이분들은 예배와 같이 찬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이어주는 우리 계승 예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국장님?
0: 예, 맞습니다.
1: 네. 여러분, 이음, SII 미니스트리, 다희, 루아톤즈, Hours Praise. 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워십팀이 1시부터 3시까지 공연을 하나요?
0: 예,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1: 네.
0: 인터뮤션 시간이 약 3시부터 4시 시간이 인터뮤션 시간이 진행되고 4시부터 2부가 진행됩니다.
1: 네. 국장님 3시부터 4시 사이에 막 이렇게 먹거리 차도 오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다고 들었어요.
0: 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뜨거워서 네. 아쉽게도 많은 팀들은 참여하기 힘들고 예, 일부 팀들이 오고 그리고 송영호 목사님 기념 부스를 통해서 또 홍보하는 홍보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체험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암송, 송영호 목사님 아홉 가지 감사를 기도를 통해서 암송한 감사의 그 우리 선물도 준비하는 그런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네. 이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1시부터 7시까지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 용서, 화해의 유업, 넥스트 웨이브 행사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4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4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0: 네, 4시 되면 오후 4시부터 2부 순교자의 씨앗, 우리의 유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음악의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뜨거운 찬양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팀루 워십이 오프닝 예배 이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교회의 김상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로 우리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모임, 학교 기도 불시 운동, 그리고 병문 일답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 참배를 건보하며 믿음을 지키셨고 해방 이후에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 사랑의 원자탄 같은 복음의 삶을 아실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학교 현장에서 기도의 불씨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결단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아멘.

0: 님은, 아유, 우리 국장님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아유, 나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도 좀 안내해 주세요.
1: 네, 이번 집회는 우리 지역 청소년, 청년뿐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랑하고 함께 하길 원하는 온 세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전액 무료이고요.

0: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나 이벤트스 링크를 통해 넥스트 웨이브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클릭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나 2층 객석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전 접수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선착순 1,000명만 1층 플로어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여수 진남 실내 체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발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이왕이면요, 이런 팀록 워십이 왔을 때는 1층에서 막 스탠딩으로 뛰면서 찬양하면 좋잖아요. 오늘도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손양원 세 글자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안내문, 신청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사전 등록하셔가지고요, 또 이 찬양의 향연 충분히 누리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애청자님들이 또 주님을 위한 이런 귀한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거든요.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0: 네, 우리 사랑했던 애청자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향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화해의 복음이 이 집회를 통해 우리 여수 땅에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계승되게 해주시고, 둘째,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속한 학교와 가정에서 기도의 불씨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1: 아멘.
0: 셋째, 노원 여름날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온전히 은혜만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2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녁 7시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이번 음악회 손양원 목사 기념 사업회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애청자들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0: 네, 사랑하는 여수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초월적 사랑이 머물렀던 이 믿음의 땅 여수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새로운 예배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이번 토요일 세상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로 일으킬 넥스트 웨이브의 자리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여수 진남 실내체권으로 오십시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이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적의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체육관을 가득 채울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김형균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찬양가수 다희님의 온 땅의 주인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우리 김형균 사무국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낳은 아름다운 가수 다희님의 목소리로 온 땅의 주인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남신라의 체육관에서 열리는 손영훈 목사 기념 음악회,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영훈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임지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용서, 화해의 정신은 오늘날 갈등과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마음의 나침반을 하나씩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기회, 이번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손양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번 팀룩워십의 이 찬양의 향연 함께 하실 수 있는 안내문과 신청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룩워십의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너 두려워 말라,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네,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오는 팀룩 워십이 어떤 팀인지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팀룩. 룩이 누가복음 할 때 누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이 팀룩 워십도 의료선교 비전 공동체인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예배 및 크리에이티브 사역팀이라고 합니다. 2001년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의료선교 비전 공동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예배사역 콘텐츠 제작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엄청 좋아하는 팀입니다. 팀룩 워십. 여러분, 이번 토요일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손양원 세 글자 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177님께서요. 올 여름 여수가 엄청 뜨겁겠네요. 성령의 불로 덮으시옵소서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남들은 무더운 여름이면 다 산으로 들로 해외로 놀러 가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이런 찬양 콘서트, 나라사랑 축제 등 은혜 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수요예배 갔는데 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여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찬양 콘서트, 나라사랑 축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그 은혜의 빚을 나도 다음 세대들에게 갚기 위해서 성경학교도 섬기고 수련회도 섬기고 이런 찬양 콘서트도 섬기고 나라사랑 축제도 열심히 돕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보석 같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팀룩 워십의 한결같구나 찬양 한 곡 더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섬김,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열정 정말 한결같으십니다. 올여름 기대가 되는데요. 찬양 함께 하시지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올여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이런 찬양 콘서트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실 선생님들, 네, 그분들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생님들 축복하면서요, 소리엘의 전부 최미 사모님의 해같이 빛나리 두 곡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9177님, 피디님 겁나게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지체를 주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김연희 집사님, 또 오늘은 최원님도 들어오셨는데요. 9921님 너무 반갑습니다. 9921님 최 어떤 원이실까요?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의 성함 크게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2061님께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316 김연희 집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봤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782 황경희님, 격하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1333님, 9177님, 1996님, 5155님, 손양원, 9177님, 손양원, 9362님, 손양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내문 발송해드렸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우편으로 잘 받으셨다고, 글로 읽으니까 방송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우리 김연희 집사님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입니다. 우리가 많이 뿌리고 많이 물주고 많이 심어야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열심히 심어놓으면요, 훗날 어느 가을이 될지 모르지만 풍성한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뿌리는 여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립니다. 나라사랑 축제에 오시면요, 이 찬양으로 사물놀이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요. 정말 천국의 잔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나라사랑축제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6499님 축제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로 그치지 마시고 링크까지 들어오셔서 꼭 등록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해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0: 마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광양 사랑의 교회 옥지민 학생이 낭독합니다.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라.

0: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종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은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왕이 되어 여러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험까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드린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시편도 아닌 역사서의 50절이나 되도록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3절까지 1인칭, 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은 있지만 사울의 신은 없어요. 사울은 사람과 환난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시고자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주셨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어요. 그 경험이 노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셨나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나요? 즉 구속

역사의 노래가 있나요? 구원하신 그날은 둘째, 진노로 응답하신 날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던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이 젖은 물론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젖을 찾듯 멸망과 사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해요. 다윗은 9절부터 16절까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며 발 아래가 어두캄캄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응답인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부도와 바람, 건강 문제 등으로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원수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한 저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쟁 같은 부부 싸움만 계속되자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죽고 싶었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지요.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스올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큐티하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기에 노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은 결코 볼

0: 수 없던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구속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나만의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결코 볼수 없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이 저희를 에워쌀 때 사울처럼 원망만 쏟기보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주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3: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4: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

15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유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과학은요, 인간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이 나온 것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론이에요. 론, thesis,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할 때까지 사일란트로푸스, 오스트랄로푸테쿠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릭투스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에 네 발로 기어다니신 분이 있어요? 꼬리 달린 분이 있어요? 옷보다 나는 몸에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옷보단 털에 있는 게 좋다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석기 시대에 살아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진화론의 핵심 오류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진화됐다고 치고, 진화됐다고 믿고 사람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말하는 빅뱅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을 대적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믿음이에요. 그 시작점이 거기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학도 믿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다 믿어버리잖아요? 심리학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보셨어요?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 두 번째는 성적 욕구는 인간 행동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세 번째는 성격은 세 요소가 있는데 이드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이걸 쉽게 설명해주면 배가 엄청 부르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디저트를 봤어요. 조각 케이크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드는, 본능은 어떻게 말을 하냐? 나 케이크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아는 뭐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냐? 너 지금 많이 먹었다. 더 먹지 마라. 그러면 자아는 뭐라고 중재를 하냐? 내 속에서 한 입만 먹어보자. 한 입만. 그래서 자아가 최고의 절충안을 만드는데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걸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시절이 평생을 좌우한다. 다섯 번째는 인간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다. 이게 프로이드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 심리학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충분히 검증된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검증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가 많아요. 인간은 이렇다 치고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걸 우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프로이트의 심리학은요,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냐? 성적인 불만족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어떤 만족이 있어야 돼요? 성적인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핵심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들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딸은요, 이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딸은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엄마랑 경쟁한다. 이게 프로이트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그런 거야. 왜 인간이니까. 누가 말했어?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했으니까 믿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한계가 뭐냐? 프로이트의 심리학은요,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영성과 죄성과 자유의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 성적인 자유분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프로이트 심리학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년전 일인데, 유치원에서 아들을 픽업하러 갔어요. 아들을 픽업하러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님,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마음 불편했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제 아드님이 친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랑 애들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 아들이 이상한 겁니까? 친구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저한테 CCTV를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옆에서 친구가 조잘조잘 조잘조잘 하니까 열받아서 때렸대. 그러니까 맞은 친구가 또 때렸대. 근데 선빵을 누가 날렸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날린 거예요, 선빵을.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싸웠으니까 뭐 그런 거안 다쳤어요.

쳤으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이분이 저한테 어떤 진지한 말을 하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니까 그 분노가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다. 누구의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진지하게 대답해 드려야 돼서 우리 아들 보고 아빠가 선생님하고 대화할 거니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해맑게 네? 아빠? 이러면서 문을 탁 닫고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본인의 이론에 의하면 아빠를 증오해야 되는데 아빠의 말을 경청하네 얘가? 거기에서부터 틀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독대안학교니까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프로이드 이론을 교육하게 대입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프로이드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저는 프로이드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아이의 행동 하나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모습을 그리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꼴을 봐요. 꼴을 본다고 애들이 막 밖에서 아무리 장난치고 뭐하고 해도 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이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유리창 부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다 보내줘. 엄마한테 안 이른다고 하고. 왜요? 저도 때려 부셔 봤으니까. 저도 때려 부들어가셨어. 그러면은 인간이 돌멩이 던져서 교회 창문 하나 깨뜨렸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온갖 상처와 분노와 우울함과 이게 정상화, 이게 뭐가 되냐? 합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드가 망쳐놓은 결정적인 대한민국의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요.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한테 짜증내도 됩니까? 사춘기 아이들은 가출해도 돼요? 사춘기 아이들은 뭐 지나가다가 뭐 하나 때려 부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렸을 때, 엄마, 나 학교만 보내줘. 나 중학교만 보내줘. 그런데 무슨 차비가 어디 있어요? 5km든 10km든 아침마다 걸어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졸리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공부하라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소 밥 먹이고 개 밥 먹이고 밭일 도와주고 그런 거 다 하라고 하는데 공부시켜주는 거 학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사춘 게 어디 있었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이러면 싸대기 그 자리에서 맞는 거지. 어? 학교 보내주는 거 하나에 감사하고 삼시세끼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 프로이트 심리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삿대질하고 불손하게 하고 선생님에게 불손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을 인간이니까 심리학계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관찰한 거예요. 효도는 누가 받냐? 존중해 주지만 엄격하게 교육시킨 부모가 효도를 받습니다. 모든 걸 존중해주는 부모는요, 커서도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프로이드 이론에서 결정적으로 망쳐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갱년기. 갱년기.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모님이 갱년기 있었어요? 갱년기 있었냐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학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역사라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역사 공부는 매우 중요해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오늘을 알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엇을 기반

기반으로 해야 돼요?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검증받은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 당시의 왕이나 군주 혹은 지금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학자가 사실만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왕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만 기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제가 역사 공부하면 할수록 배신감이 드는 역사가 뭐냐? 조선시대 역사예요. 왜 조선시대 역사가 배신감이 드냐?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백이민족.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듣지는 모르기는 해도 끄덕거리면 돼요. 퇴계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성리학자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돈에 새겨 넣었어. 뭔 말인지 몰라요? 얼굴 돈에 새겨 넣었어요. 그런데 성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삼강오륜이거든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끄덕거리고 따라오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성리학은 무엇이냐? 자신을 바르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명상과 예절과 자기 반성을 평생 수행해야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성리학의 배신이 왜 성리학의 배신이라고 하냐? 성리학은 조선시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입니다. 양반들의 신분의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 나온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인 나는 예의와 범절과 학문에 정진하면 돼요. 근데 청껏들인 너네는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간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개혁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를 국민이라고 부릅니까?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린 국민이요. 국민은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선출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임직이에요. 그런데 왕은요, 평생직이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의 기반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시대가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따라봅니다. 착한 나라. 착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보여요? 역사적으로 착한 나라는 오래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힘이 있는 나라가 오래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나는 일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을 텐데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부양해라 라고 하는 그 착한 나라를 추구했던 조선이 안 망한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이 조선이 어떻게 망하냐? 망한 거는 뭐 나중에 망하지만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그 당시에 서울 한양까지 이동하는데 일반 건장한 남자가 보름 걸렸다고 합니다. 15일. 근데 일본의 군대가 한양까지 진격하는데 딱 20일 걸렸어요. 다 함락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의 정신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왕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북조선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북조선이라는 말을 쓰냐? 거기는 소위 말하는 실제적 왕권이잖아요. 그 공산당원들, 핵심 간부들 몇 명 떠받들 남이 죽든 말든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정치인들이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깨어서 봐야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은 조선을 승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과학과 심리학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대부분의 것들이 믿음에서 시작해요. 신념에서. 근데 어떤 신념이냐?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지금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은 교묘하게 사회 곳곳에, 대한민국 문화 곳곳에, 여러분의 언어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분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형성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일제히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에게는 적응이 된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누군가가 불 딱 켜고 들어오면 화나요, 안 나요? 기분 좋아요? 화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눈빵. 눈빵이라고 합니다. 눈빵.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어둠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눈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싫어야 돼요. 저항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뿌리채 흔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떠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내 심령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쉬운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현실의 삶, 현실의 감정, 현실에서 내가 받은 영적, 사회적, 관계적인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갈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를 갔을 때 벌써 2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배님들이 양동통닭을 사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야, 신학교 입학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네가 말하면 다 구원받은 것 같지? 우리한테 이런 말이 있어. 신학교 1학년 되잖아? 넌 목사님. 2학년 되잖아? 장로. 3학년 되잖아? 넌 집사. 4학년 되잖아? 너곧 잡사돼. 왜 그러냐?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데 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Theology, study of God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여러분, 장신대든 호신대든 내가 중요한 영업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신학교 앞에 호프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가보잖아요? 음식점들 망했어. 근데 그 호프집은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서. 밤마다

주님을 찾으니까.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인 목회자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팁을 드릴게요. 목회자를 구별할 때 세상의 잘못된 신념으로 공부한 목회자는 딱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인권, 두 번째는 구제.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교회는 다 썩었다. 교회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할게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청년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성경을 깨달아지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 자기가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밤새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왜 한국 들어가냐?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주 정상적인 고민이죠. 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변질과 세속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세속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따라오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화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스님이 여름에 냉면을 드시러 가셨어요. 냉면을 드시러 가셨는데 냉면에 뭐 나와요?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분이 궁금해서, 스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스님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세속화되어 있는 분은 밑에 깔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예, 네, 그게 세속화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세속화는 뭔지 아십니까? 때려치는 거예요. 때려치는 거예요. 신학을 때려치고 학문을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속화는요,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만의 신념이 있는 그 세상에 복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시켜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존재예요. 근데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조사원이 숨어 들어가는 게 성도에게는 세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면 성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면 사람들 욕할 거 아닙니까? 야, 무슨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그 다른 겁니다. 신앙하고 세상 사는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도 축복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 신앙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신앙으로 살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여야 되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군사예요. 여러분들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그 거부감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인천에서 청년들에게 말씀 전했거든요. 제가 앞으로 2주 동안요, 한 7천에서 8천 명의 중고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말씀 전하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울어요. 울어요. 근데 물어봐요. 왜 울었냐고. 나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드러나서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잖아요. 은혜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들이 있느냐.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

0: 저도 있어요, 저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종교를 믿어서 인생 망하는 사람들 보셨죠? 사회비를 믿고, 신천지를 믿고, 인생 바치고, 자녀들과 틀어지고, 부모님과 틀어지고, 이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신념을 가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됩니다. 잘못됩니다. 사이비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단체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이단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심리학과 역사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싸움 없이 그냥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을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 신념에 맞지 않더라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알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백성 삼아 주셔서 복이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소망의 기도 애청자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사연 보내주셔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소박 찬양합니다.

0: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남 동부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0: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더운 여름에 아직 건강하시죠?
1: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극동 방송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늘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기도할지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도 보면 이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0: 아멘.
1: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의 시간이 되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0: 아버지.
1: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버지.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아름답게 영광이 되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여 정말로 귀한 기도 사연을 올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응답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버지.
1: 오늘도 주님의 도구를 아름답게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나누겠습니다. 141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희 오빠 어제 오전에 폐에 있는 고름주머니 수술 중 고름주머니가 터져서 2시간 30분 수술을 하고 수술 후 위급해서 산소호흡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치의 면담 결과 소변이 안 나오고 있어 신장 투석 얘기도 하시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해요. 의식은 부르면 대답할 정도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1: 아멘.
0: 아멘, 주님.
1: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0: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413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빠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정말로 오직 주님의 역사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찾아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수술을 실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그 귀한 아버지 아드님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손으로 치료하는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나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치료받을지어다.
1: 아멘.
0: 그 고름 주머니가 다 정말로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1: 아버지.
0: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온전히 정신도 돌아오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만들어
1: 아버지.
0: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이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907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는 김미애 권사님 남편이 오늘 지금 위에서 떼어낸 선종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남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0: 아멘.
1: 아멘.
0: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078님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 주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9078님의 남편분이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목숨이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 손에 이 시간 붙들리는 귀한 김미애 권사님 남편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종 검사 결과가 아름다웠게 좋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1: 아멘.
0: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 주님.
0: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찾아가셔서
1: 아멘.
0: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만나 아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김미애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신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260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도 요청합니다. 딸 가족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영주권이 안 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0: 아멘.
1: 또 객지에서 오는 예. 소식이라 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목사님.
0: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1: 맞아요.
0: 예, 얼마나 힘들고 마음만 아프지요. 근데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1: 아멘.
0: 방금 전에 제가 성경을 하나 읽었듯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1: 아멘.
0: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1: 아멘.
0: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륙공사님 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안

0: 나와서 하나님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주권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말로 그 가정에, 딸의 가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를 믿습니다. 이 기도가 기적이 되고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은 395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심적으로 힘듭니다. 시편 35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중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아, 정말 짧은 기도 제목이 마음이 예, 느껴집니다, 목사님.
0: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면 됩니다.
1: 아버지.
0: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기도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멘.
0: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3956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기적이 되고 역사가
1: 아멘.
0: 되고
1: 아멘.
0: 하나님 문제 해결을 하는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어서 속히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두어
1: 아멘.
0: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시편 35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여 3956님의 주님이 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인도자가
1: 아멘.
0: 되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능력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의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3956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끝은 아름답다 하셨는데 기도하셔서 하나님 꼭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8698님 사연입니다. 내 출혈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출혈이 빨리 사라져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0: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 출혈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얼마나 힘들고 예, 또 마음이 예,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8698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1: 아멘.
0: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출혈이 다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1: 주님.
0: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8698님의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1: 아멘.
0: 그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깨끗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1: 아멘.
0: 치료될지어다.
1: 아멘.
0: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1: 아멘.
0: 놀라운
1: 아멘.
0: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807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녀 류희주 류승현 3주 재수를 하면서 대입을 준비하고

0: 있습니다. 희주 승연이에게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동안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1: 아멘.

0: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유희주, 유승현,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1: 아버지,
0: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가 재미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귀한 삶을
1: 아버지.
0: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정말로 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8070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1: 아멘.
0: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 동부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커스 라이브 워십이 찬양합니다.

0: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681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유리체 절제 수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 하루 20시간 이상 한 달간 엎드려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회복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우, 정말 목사님
1: 예.
0: 하루 20시간 수술 후에 또 회복을 위해서
1: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0: 생활해야 된다니 참 기도해 주십시오,
1: 이제
0: 목사님.
1: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시키신다고 생각하시고,
0: 아멘,
1: 그리고 좀
0: 아멘.
1: 기도를 한번 많이 해보시면 아마 회복도 빠르시고 하나님
0: 아멘, 아멘.
1: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9681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0: 아멘, 아멘.
1: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의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 수술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하루에 20시간 아버지 이상 엎드려서
0: 주님.
1: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도해 보지 못했던 많은 기도의 아버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0: 아버지,
1: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그 기간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님.
1: 속히 짧아져서 깨끗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눈이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0: 주님.
1: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078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저번 달에 자격증 시험을 보았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못합니다. 10점이 부족하여 떨어졌다는데 아쉬워하는데 애처롭습니다. 아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1: 아멘. 예.
0: 아유, 작은 점수에 부족해서 너무
1: 글쎄요.
0: 마음이
1: 예.
0: 아프시네요.
1: 아주 너무 아쉽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내년에 잘될 줄로 믿습니다.
0: 주여,
1: 예. 하나님
0: 아멘.
1: 지혜 주시고 능력
0: 주님,
1: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시편 37편 4절 5절을 보면, 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1: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0782님의 아드님을 정말로 기뻐 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0782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0: 아멘.
1: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0: 예, 올해는 시험을 봐서 아버지 정말로 결과가 조금 부족했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도전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1: 아버지,
0: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1: 아버지,
0: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행복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716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 인대 일부가 찢어져서 통증 의학과에서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다가 치료비도 그렇고 치료할 때만 안 아프고 시가 지나면 또 아프고 그렇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지난번보다 더 많이 찢어지고 파열이 되었다고 해서 진단받고 통증 주사 맞고 왔습니다. 정상적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하나님, 7160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깨가 아파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서 하나님 일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귀한 아버지의 7160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깨를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들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또 아픔과 고통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극복하여 갈수 있도록 건강하여 질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1: 아멘.
0: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여 7160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귀한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14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아들이 면접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아멘,
0: 아멘.
1: 아멘. 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까요, 목사님?
0: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아들 면접 보고 있습니다. 주여,
1: 주님.
0: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성령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 아멘,
0: 좋은
1: 아멘.
0: 열매를 하나님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1: 아버지.
0: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1: 아멘.
0: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좋은 결과도 보내주십시오. 1449번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028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신도현 집사 일하는 일잘 되게 하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어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심도연 집사님을 위해서 0288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가족이신데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1: 주님,
0: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0288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1: 주님.
0: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0: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어떤 사람 관계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또 물질 관계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1: 아버지.
0: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1: 아멘.
0: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1: 아버지.
0: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기도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믿은 대로 아멘. 될지어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1: 아버지.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음은 0449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0년대 항암 투병 중입니다. 지난주 검사하고 이상이 보이는지 재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네.
0: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사시는데 하나님 우리 0449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버지.
0: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항암 투병 중입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천하에 아버지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449님 힘내십시오. 다음은 877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다시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고 살길 원하고 며느리는 믿는 집안이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예. 8777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을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1: 아멘,
0: 약속입니다.
1: 아멘.
0: 주여 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열정이 되살아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1: 주님.
0: 또 며느리와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1: 아버지.
0: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오늘 기도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사연을 올린 우리 아버지의 청자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1: 주님.
0: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사연사연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극동방송에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승리하십시오.
1: 아멘.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수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통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교체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동리 교회 서승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 선 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 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국내외 12개 연회의 행정과 사업을 책임질 차기감독 선출을 위한 공식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등 4개 지역에서 단독 후보가 입후보해 투표 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등 7개 연회는 치열한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으며 삼남연회는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기존의 3개 신학교 출신 간 후보 사전 조율 관행이 흔들리고 다자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과도한 조직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전국 기독교 기업인들과 실업인들의 영적 각성과 일터 선교 사명을 위한 제52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CBMC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주제 아래 연합대회를 열고 비즈니스 현장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합니다. 제52차 한국대회에는 전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장로를 비롯해 문화계와 학계의 기독 오피니언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며 일터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공간이 아닌 선교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장세호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들이 일터 현장에서 신뢰와 믿음의 영향력을 실천하며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교회 여름 수련회 비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탓에 청년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문턱을 자발적으로 낮춰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0: 서울 큰은혜교회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적 한계로 자체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지역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단돈 만 원의 상징적 회비만 받고 이번 여름 캠프에 정식 초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후원 부스를 열어 스트레스 해소용 상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성도들의 이웃 학생 지원금을 엮어내 부족한 전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청년들은 평소 무심코 쓰던 여름옷 한 벌 살 돈을 아껴 수련회비 절반을 직접 마련해보자는 절약 캠페인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도 청소년 회비를 6만 원으로 동결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중한 영적 경험을 놓치지 않게 돕는 공교회의 섬김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일입니다.
1: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걷지 못하던 캄보디아 청년이 한국교회와 의료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의료봉사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사랑 나눔은 어제 선천적 망곡 쪽을 알아온 21세의 캄보디아 청년 티움 꾼티어 씨가 국내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고 고향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꾼티어 씨는 현지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총 7차례의 정밀 수술과 시술을 이겨내며 평생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가 보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돼 저개발국 난치병 환우를 치료해온 글로벌 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의료소외 국가의 영혼들을 구호하는 선교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다음 세대 찬양팀인 위러브가 대형 영화관을 대관해 예배 영상 시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미디어 전도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위러브 크리에이브 팀은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청년 관객 150여 명을 초청해 정규 2집 앨범 영상 시사회를 열고 40여 분 동안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신곡 영상과 기독교 댄스팀의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했습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위러브 찬양팀과 설교자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신앙 고민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했습니다. 위러브는 오는 20일 이번 정규 2집 신보 음원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찬양팀과 미디어 제작진은 이처럼 개별 교회에만 국한되던 기존 찬양 예배 형식을 탈피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음향 장비와 대형 스크린 인프라를 활용해 다음 세대의 몰입을 유도하는 대안적 문화 안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일방적인 음원 발표 관행을 넘어 대중 친화적인 공간에서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복음 전파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통로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으며 항해나 조업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EBC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는 시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양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면서 함께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대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의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기 원했던 악,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악은 다름 아닌 그들이 도모해 품은 바로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자들도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만 생각할 뿐 우리가 도모하고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고 맙니다. 그러나 다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덧붙여 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의 구원과 변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나타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상기.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에서 여러 경로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그래서 정착하신 탈북민은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땅에는 훨씬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살기 위해 중국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또 곳곳에서 숨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잡혀 있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신분도 없이 그냥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추산하는 곳마다 다르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이전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행여 신분이 발각될까, 목숨이 위험할까, 그래서 북송이 될까봐 숨죽여 사는 이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이분들을 향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정말 정말 필요한데요. 결국 이들이 모두 통일한국을 위한 복음통일의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오늘도 남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것,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해주시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요. 저 중국 땅을 헤매고 있을, 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탈북민분들, 우리 동포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한 줄 기도도 좋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오늘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이 시간에도 많이 많이 또 찬양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노거십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합니다.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10만이라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중국 땅을 떠돌고 계시군요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최소치가 그렇고요 많은 추산 숫자로는 한 50만 뭐 40만 이렇게 추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 땅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많이 또 인신매매 당하고 또 중국 땅을 헤매면서 몰래 숨어 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도 단속돼서 적발되면 북송되니까 중국에서는 지금도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그래도 숨어 살면서도 곳곳에 있으면서도 뭐 조선조 교회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또 민족이고 통일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꼭 모색하고 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향해서도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의 전파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탈북민 모두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1662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북한 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남한에서 응원합니다 속히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5297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고흥에서도 오셨고 제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송 은혜롭게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6009님도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체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꼭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찬양대 있으시죠? 찬송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이런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도 들려드릴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우리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 관련된 문제 두 문제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찬송 라이브 워십입니다. 김윤진의 인도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통일 배우기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는 시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 풀어가면서요. 야, 이랬구나. 아, 통일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두 문제씩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시는 걸로도 하루에 두 뼘씩 이 마음의 거리 좁혀갈 수 있거든요. 적극 참여하십시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예, 바로 드릴까요? 오늘 탈북민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누적 입국하신 탈북민분들의 숫자가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동안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경제 제도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 교육 좀 필요하거든요. 뭐,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직업들이 남한에는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 남한 사회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착 교육을 나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라면 무조건 다 여기에 입소하셔서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탈북민분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탈북민분들의 정착 교육을 실시하는 담당하는 그 기관 시설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탈북민 쉼터, 2번 하나원, 3번 북한 이탈 주민 센터. 자, 탈북민 쉼터가 1번, 하나원이 2번, 3번은 북한 이탈 주민 센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대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도 대한민국 분들, 이제 살던 분들, 우리 남한 주민분들과 국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것 같아요.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이 하나원, 3번이 북한 이탈 주민 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답 보내실 때 지역도 적으시고 신청곡 좀 남겨달라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는 오프닝에서 탈북민 분들 얘기, 특히 중국에서 떠도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렸죠.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문제는 이 북에서 오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명칭이고 탈북민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곳, 이 장소,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자,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은 하나원, 2번은 북한 이탈 주민 센터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하나원입니다. 하나원은요, 지금 원래는 남성, 여성 따로 있다가 지금은 입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한 곳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거든요. 저도 가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 우리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하나원 교회를 또 주로 섬기는 곳이 서울의 영락교회고 또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동역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에서도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을 이제 거치게 되면 각 지역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배정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처음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달에는 새롭게 퇴소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몸만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원인데요. 정답 3874님도 맞춰주셨고 순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230님.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탈북민이 4만 5천 명이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하시면서 1574님 세종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아는 북방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제가 오늘도 기도하게 됐습니다라고도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하나원에서 만난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8417님 문자 주셨는데, 한번 꼭 수소문해서라도 연락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꼭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부여에서도 남겨주셨고,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9142님, 그리고 파주에서 남겨주신 9135님도 하나원, 또 익산에서도 782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몇달 정도 이제 다양한 걸 배우거든요. 뭐 정착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받게 되고요. 또 진학, 학생들에게는 학생,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받고, 또각 지역별 특징이나 어느 지역을 가서 살게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교육,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도 꼭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 하나원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등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해마다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입국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급증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한 반은 요 시대 때 들어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탈북민이 가장 많이 입국을 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1번 2000년대, 2000년에서 2009년. 2번 2010년대, 2010년에서 2019년. 3번은 202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가운데 우리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일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정답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우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답 때 들어오신 분들은 뭐 벌써 최소 10년 이상씩 사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 탈북민이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고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크룩스의 찬양 또 준비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 은혜 나누시고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 오신실하신 주는 989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정답도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 보내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아멘.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메들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려보려고요. 탈북민분들이 우리나라에 3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는 누적 입국을 했는데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해드리고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1번 2000년대, 2010년대, 2번이고요.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0: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시사상식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정답들 다 보내셨죠? 자, 탈북민 분들이 가장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다. 1번이 2000년대, 2번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였는데요. 정답은 1번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서 2010년대 중반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이 직접 찾아보신 것 같은데 2009년에는 무려 3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하셨어요. 자, 왜 2000년대에 많이 들어왔을까?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 대기근, 이 기아 사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정말 많은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식량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북한 고향을 떠나신 북한 주민들이 뭐 수십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 가운데 뭐 강물에 휩쓸려서 죽으신 분도 있고 또 탈북하는 길에 세상을 뜬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탈북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 200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책을 지원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킨 것도 있었죠. 2010년대에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2010년대에도 한 달에 뭐 몇백 명씩 또 한 해에만 몇천 명씩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2010년대에도 이분들은 이미 탈북하신 지 십몇 년을 중국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최근에는 탈북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숫자도 줄은 이유가 중국 땅에서 숨어 사시기도 하고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브로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으로 오는 길에 시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북한으로 북송될까 봐 그런 두려움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땅에서 숨어 사는 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에서도 탈북민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봤었어요. 정답 1번 2000년대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광주입니다. 이제 막 라디오를 틀었어요 하시면서 3152님 정답도 남겨주셨어요.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7766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안전하게 이 자유의 땅으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예,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기도하는 마음 더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연대의 마음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극동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들 잃지 마시고 계속 상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은혜예요.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임지연 PD가 한 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벌써 7월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농부들은 이맘때 땀을 흘리며 열매를 돌보죠. 지금 당장 수확하는 계절은 아니지만 오늘의 정성이

가을의 풍성함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 오늘의 작은 우리들의 마음, 오늘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혹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 일상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길 바라겠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또 뜨거운 날씨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또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썸머 스페셜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교통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 음성으로 들으셨고 위로브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2시 왔습니까? 퀴즈 문제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퀴즈 문제 성경 넌센스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시험만 보면 모두 100점을 맞는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네, 시험만 본다면 모두 100점을 맞는 성경인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힌트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여인이죠. 이렇게만 일단 먼저 힌트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힌트를

0: 보고 또 드려보고 또 중간중간에 또 풀어가실 수 있는 추가적인 힌트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더드림교회 세터민 목회자 탈북미 목회자의 칼럼으로 함께 보내고 있죠.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또 은혜 풍성한 2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한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아픔으로 난청이 찾아오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사를 찾아간 베토벤은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조언을 간청했습니다. 고민하던 수사는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리 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상자에서 구슬을 하나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베토벤이 꺼낸 구슬은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8개는 검정 구슬이고 나머지는 흰색 구슬이라네.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네처럼 연속으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중요한 것은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그 속엔 분명 흰 구슬이 있다는 거야.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되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의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시간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북극동방송 2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성경 넌센스 퀴즈죠? 시험만 보면 모두 100점을 맞는 성경 인물, 이 사람은 누굴까라는 퀴즈 문제. 이 문제만 보고서 맞히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열어 드렸는데, 첫 번째 힌트는 이 사람은 여인이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출애굽 시대 사람이다 라고 두 가지 힌트를 드렸었죠. 또 두 개의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고를 잘 칩니다. 소고를 잘 치고요, 춤도 잘 추고요, 그리고 홍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또 힌트를 드리고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어갑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 마음이 하나 되는 특별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무엇보다 믿음과 나라사랑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시간에만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티켓이 링크가 안에 됩니다. 티켓이 있어야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면 더 그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주변에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이제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시험만 보면 모두 100점을 맞는 성경 인물에 대한 문제, 퀴즈 문제, 성경 넌센스였죠. 정답 미리암. 네, 미리암 여인처럼 또 모세와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에 기뻐 춤을 출 수 있고 소고를 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답을 올려주신 분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약 3.5%를 차지하는 소금 때문입니다. 염분은 세균과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살균과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금은 염화나트륨이 주 성분인 짠맛의 결정체입니다. 체내 상투압 조절과 신진대사 촉진과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요리에서는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팔복을 말씀합니다. 여덟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닷물의 3.5%의 소금이 썩지 않게 하듯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소금처럼 녹아지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 큰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을 만몬신처럼 떠받들고 삽니다. 세상에 소금 되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삽니다. 그래서 현대 최고의 영성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오늘날의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에 쉽게 휩쓸리는가? 그것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이자 바보 의사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박사님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을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박사님은 원장으로 일하던 보건병원에 치료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들

0: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치료비가 없어 울고 있는 한 가난한 농부의 병실에 박사님은 밤중에 슬그머니 찾아가 속삭였습니다. 여보게,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둘 테니 간수들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도망치게나. 그리고 여기 차비 몇 푼도 보태 가시게. 라고 했습니다. 박사님은 그렇게 병원 뒷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도 남을 먼저 대접하며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온몸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고아들과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은 가장 낮고 좁은 길만을 선택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지리산 자락과 광주 일대에서 결핵 환자들과 고아들을 모아 동강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사람을 돌봤습니다. 맨발의 성자로 불렸던 그분은 사시사철 맨발로 늘 다녔고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늘 트고 피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신발을 건넬 때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내 이웃들이 신발 살 돈이 없어 맨발로 떨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신발을 신고 걷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보다 더 거칠고 아픈 길이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연필 선생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좁은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의 품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천우리교회 허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04번에 3836 순천우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05-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제 글귀를 보면요, 어떤 단어에 제가 관심 갈 때가 있어요. 어제는 초복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라는 단어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저

한 단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가사를 묵상하는 찬양이 그저 엎드리는 것, 이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뭐 힘든 일이 생각나면 조금 생각하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아유 그래 뭐 있어, 그저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내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저 이 단어 변함없이 이제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이란 단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직이란 단어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데, 뭔가 비상한 각오, 결단보다는 그냥 힘을 쭉 빼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 그저 공부하는 거, 그저 사랑하는 거, 그저 기도하는 것. 누군가 사랑할 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사랑 못해요. 그쵸? 교회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못 다닙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곡 들어봅니다. 그저 엎드리는 마음으로 희지윌,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희주율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워

오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힘을 빼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도전하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그냥 씨 뿌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오프닝에 공감하는 분들 문자 또 어플 메시지 주고 계시네요.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저 감사해.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청주에서 8865번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요. 이 시간 새끼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랜 직장 생활을 잠시 쉬게 되어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7928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와 우리 4420번님 저희 교회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는데 이야 이거 뭡니까?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권사님들이 팥빙수를 엄청 팔아주셨습니다. 사진 속의 빙수 제가 만든 거라고. 와, 뭐 그림 같네요. 와, 참,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바자회 선교 모금을 위해서 자 구로구에서 잘 오셨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하소서.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2594번님. 그저 전도에 힘쓰는 것. 집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저 전도 갑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5376번님.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8413번님. 주님 납작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업고 가시기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저 살 빠지게 도와주세요. 예,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늘 고집 부리고 있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기 실천해보겠다고 0691번님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프닝으로 뭔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분들 많이 생겨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버티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 살짝 더 이렇게 좀 힘 좀 들어간다랍니다. 이제 결코 기도를 쉬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있죠?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하고 힘난다고 8841번님 흐린 평택 그렇지만 늘 즐겁게 1112번님 듣고 계십니다. 그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머리 들고 창피하네요. 주님 엎어지고 싶어요. 231번님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4478번님 말씀 앞에서 추악하고 죄 많은 죄인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 주세요라고. 와, 바로 33번님 야, 강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그저 그냥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번호, 전국 어디서나 이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끼라 주은이와 방송 듣고 나서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주은이 응원하는 칠찬 일색이었다. 주은이와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지난번에 혹시 귀염둥이 통화했던 3184번으로 오셨네요. 8532번이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더 나가고 싶어요. 자,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몸무게가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패스하겠습니다. 예. 항상 화를 복으로 역전시켜주는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자, 3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6년 방학 중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우리 이분께 정일순. 제가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정일순.

0: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지금 친구, 네, 친구에게 전화 갑니다. 정일수님께 일반 전화로.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일수님 되시죠?
1: 네네.
0: 강민호님, 친구 맞나요? 친구?
1: 네.
0: 친구가 방송국으로 우리 정일수님 사연을 보내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 네,
0: 얘기
1: 감사합니다.
0: 들으셨죠?
1: 예.
0: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예?
1: 극동방송에서
0: 예.
1: 전화 올 것이다, 받아라, 그 소리만
0: 아, 그 소리만
1: 들었습니다.
0: 들었습니까?
1: 예.
0: 잘하셨네요. 친구 말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예. 잘말 듣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응.
1: 아, 예.
0: 선물. 지금 울산 맞죠? 울산.
1: 네네.
0: 네, 자, 선물 부를 테니까요. 그래서 좋은 선물 골라 보십시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주식회사 OJ 153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단백질 세이크로
0: 단백질.
1: 하겠습니다. 예.
0: 단백질, 예. 자, 우리 친구 덕분에 이렇게
1: 네.
0: 선물 받는데 친구한테도 줘야죠.
1: 네네, 그래야지, 당연히.
0: 친구 뭐 줄까요? 친구는 뭘 좋아할까요?
1: 친구분도 아무래도 단백질 좋아하시 분데요.
0: 아, 그럼 제가
1: 네.
0: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0: 친구 이름이 강민호, 그쵸?
1: 예.
0: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2: 저는 주얼리.
0: 어우, 주얼. 단백질 말고. 응.
2: 예.
0: 나는 먹는 거는 괜찮고, 주얼리. 뭐 선물하시게요?
2: 아, 예.
0: 그분께.
2: 아, 예.
0: 그분께.
2: 예.
0: 아내에게?
2: 예.
0: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구예요?
2: 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0: 같은 교회를,
2: 예,
0: 뭐, 어렸을
2: 같은
0: 때부터?
2: 직장, 예, 아니요, 그거 아니고.
0: 예, 그러면.
2: 나이가 30대 정도.
0: 30대 정도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2: 예.
0: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정일수님,
1: 네네.
0: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1: 네네.
0: 얼마나 됐어요, 쉰 지?
1: 신지 제가 한 5년 정도 된것
0: 5년
1: 같아요.
0: 정도 됐습니까?
1: 예.
0: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친구가
1: 예.
0: 방송국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1: 네.
0: 생방송 중에.
1: 예.
0: 생방송 중이었다는 거 아세요?
1: 그거는
0: 그거
1: 몰랐습니다.
0: 몰랐습니까? 예. 전국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정일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그러겠습니다.
0: 제가
1: 약속하겠습니다.
0: 강민호님께 들으니까, 이제 교회 내 갈게, 교회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한 것만 벌써 3년 지났다는데?
1: 네, 그래, 맞아요.
0: 맞아요?
1: 예.
0: 야, 오래 걸리네요. 이제, 오늘 끝내봅시다. 오늘.
1: 네, 이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0: 이번 주에, 어?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저하고 이제 새끼손가락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을 그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 계기로 생각하면서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어디
1: 알겠습니다.
0: 교회로 가나요?
1: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봐둔 교회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또.
0: 따로
1: 이 뒤에.
0: 있습니까? 우리 원래 다니던 강민호님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는 다른 데 있어요?
1: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0: 네네.
1: 항상 차로 저를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누가요? 친구가?
1: 항상
0: 아,
1: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0: 그렇구나.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우리 정일순 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응?
2: 예.
0: 그래도 지금 많이 마음을 열었네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하십시오.
2: 항상 믿음은 좋은 친구인데,

0: 성소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주일 성소가 하나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오,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래요.
1: 친구한테 얘기한 거 맞죠?
0: 예.
1: 네, 그래요. 자, 우리 정일수님.
2: 네.
1: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시는 걸로 결단을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를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일수님.
1: 네.
0: 저랑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1: 네.
0: 하나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1: 네.
0: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1: 예.
0: 앞으로 이제 방학 없이.
1: 예, 예.
0: 쭉쭉 가시는 걸로.
1: 네.
0: 자, 우리 정일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면 그냥 가사 한번 불러주시면. 가사 알려주시면.
1: 갑자기
0: 생각이 안 나요? 예.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1: 예.
0: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네. 친구한테 넘겨도 될까요?
1: 네.
0: 우리 강민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2: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그게 제목 맞아요? 그런 곡이 없는데.
2: 예?
0: 그런 곡이 여기 없네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2: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죄송한데 그런 제목이 없어요.
2: 그럼 은혜 하겠습니다.
0: 은혜. 아유, 고난, 아까 그 곡을 진짜 제일 인생곡으로 하시나 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정일수님 혹시 생각나셨나요, 지금?
1: 지금요?
0: 예. 생각 안 나요, 지금도?
1: 이게 지금 있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너를? 예.
0: 와,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모르는 것 아무것도 너를
1: 네.
0: 찬양 맞아요?
1: 네.
0: 이것도 없는데
2: 이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것도 너
0: 아무 두려워 말라 그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 예.
0: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1: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요.
0: 마음이 편안해지고.
1: 예, 예.
0: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고요.
1: 네네.
0: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안한 네.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1: 네, 감사드립니다.
0: 자, 두 분 인사하시고.
2: 네.
0: 두 분 안 친하구나.
2: 피디님.
0: 예, 예.
2: 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0: 예,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2: 그 예배 보고,
0: 예.
2: 확인하는 거, 그것 좀 정일순 꼭 좀 해주십시오.
0: 아, 자, 우리 정일순님.
1: 네.
0: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렸다고 문자를 네. 꼭 주셔야 돼요. 그 말 하는 네. 것 같은데.
1: 네.
2: 아, 그렇습니다.
0: 예,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네. 생방송 중에 저한테 갔다 네. 왔다고.
1: 네.
0: 꼭 좀 문자 좀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예. 네.
0: 울산 극동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1: 네.
0: 네네.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 예.
2: 일순아.
1: 아.
2: 어쩌근데, 아무튼, 꼭 하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란다.
1: 너로 인해서 나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고마워.
2: 그래, 서로 감사한다.
0: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네. 기다릴게요.

0: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종욱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너를 들었을 때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어떤 분은 한참 웃었다고 또 이렇게 또 문자를 또 주셨네요. 꼭 이분 정말 친구가 생각보다 와, 꼭이 확인까지 꼭 받고 싶다고. 예. 우리 정일수님 꼭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문자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받고 결과 듣기 위해 병원 가는 길이네요. 모든 걸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7770번님, 할렐루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이들과 이른 휴가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중에 8776번님 사연 주셨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날들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야, 휴가 중에 또 아이들과. 어우, 너무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시네요. 잘 갔다가 또 돌아오십시오. 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이번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지금 방학을 끝내게 하고 싶군요. 자, 여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구했습니다. 여동생 8836 8836. 신호가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최선홍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의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압니다.
0: 가끔 들으세요?
1: 요 근래에 이제 듣고 있습니다.
0: 요 근래, 왜
1: 예.
0: 오빠가 한번 들어보래요?
1: 아,
0: 예?
1: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오빠가 최선웅님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알고 있죠?

0: 오빠가 전화 받으라고 했죠? 혹시 이거 생방송인 것도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0: 와, 오빠가 다 말했구나.
1: 재작년에도 한번 국동방송에서 통화한 적도 있고요.
0: 진짜요? 뭐 이런 이 프로그램으로 저와 함께 저랑 통화했다고요?
1: 한번 통화를 한것 같아요.
0: 저랑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막
1: 오빠가 사연을 보내가지고,
0: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1: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0: 네네.
1: 또 오빠 말도 한쪽 귀로 또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또 교회를 나가 보려고 또 마음을 먹고 다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때는 외국에 있었어요. 이제 귀국하셨고, 교회 안 나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교회를 처음부터 안
0: 안
1: 갔었고요.
0: 갔어요.
1: 처음부터 안 갔었고,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0: 지금 교회를 그러면은 갔어요, 지난주에? 진짜요? 갔군요. 어떻게 가셨어요?
1: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0: 네.
1: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0: 네네.
1: 갔는데,
0: 예.
1: 그 다음 주또 가게 되고,
0: 그래서 두번 갔어요.
1: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0: 두번
1: 마음이.
0: 갔군요.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어요? 두번 다, 예배가.
1: 첫날에 갔는데, 그때,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내용이.
0: 예.
1: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0: 두 번째는.
1: 두 번째도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0: 네네.
1: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했어요.
0: 편안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 가고 싶어요?
1: 갈 거예요.
0: 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방학생이 아니군요. 자, 이렇게
1: 무슨
0: 전화
1: 말씀이세요?
0: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는데, 아까 혹시 제가 선물 막 부를 때 방송 들으셨어요?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요? 저
0: 네.
1: 안 주셔도 되는데?
0: 얼른 빨리요, 빨리.
1: 아, 그래요?
0: 빨리.
1: 아, 그러면 저 레모나 할게요.
0: 레모나. 오빠는 뭐 줄까요? 오빠.
1: 오빠도 레모나
0: 오빠
1: 주세요.
0: 레모나 알겠습니다. 자, 오빠가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빠. 오빠 레모나 좋아요?
2: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자, 최선웅님. 오빠 옆에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1: 아니요,
0: 있었어요?
1: 몰랐어요.
0: 그럼 몰랐습니까? 두분 어느 지역이세요? 다른 지역인가?
2: 저는 부산에 있고요.
0: 예.
1: 저는 경남 창녕에 있습니다.
0: 창녕. 그렇구나. 최종원님, 보니까 최선홍님이 저는 방학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두번 교회를 나갔네요.
2: 그때 이제 사연 올리기 전에 일단 먼저 나가보려 했고,
0: 네.
2: 사실은 작년에 새끼랑 연결된 게 아니고, 제가 그 극동을 전파 선교사 할 때,
0: 예.
2: 전파 선교사 통해서 한번 기도 부탁한다고 한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2: 연결을 한 번도 안 했거든.
0: 전화 연결된 건 아니고,
2: 그건 아니고,
0: 예.
2: 전파 선교사로 통해 해가지고, 기도하는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했었어요.
0: 그렇게요. 어쩐지 제가 아까 이제 외국에 계셨다는데, 외국에 계실 때가 제가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예.
2: 그러니까,
0: 외국까지 제가 전화 연결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잘 오셨고, 오빠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전화 연결하기 전에 했는데 또 그걸 나가봤고, 오빠 얘기를 잘 듣네요, 동생분이.
1: 고맙고 미안하죠.
0: 예? 아, 미안한 게
1: 고맙고
0: 많아서,
1: 미안해요.
0: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1: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0: 예.
1: 제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열심히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0: 예, 그래요. 부모님이 지금 뭐 최근에 천국 가셨나요? 두분 다? 두분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1: 기도 잘 하시고 가셨어요.
0: 천국에서 부모님이 아들, 딸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 아빠, 엄마 꼭 만나야죠.
1: 그렇죠.
0: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1: 아니, 잘 모르겠어요.
0: 잘 몰라요?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0: 믿고 내 마음에 모셔야
1: 예.
0: 우리가 천국 갈수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1: 예.
0: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1: 네.
0: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내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네네. 자, 거의 그러면은 방학이라기보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쵸? 오빠, 최종원님. 네, 그런 거죠? 동생이.
2: 그렇습니다.
0: 방학이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최근에 좀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그쵸? 예. 자, 우리 최선웅님. 저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느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 우리 오빠 되시는 최종원님, 아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안 했죠?
3: 하고 싶은 말요?
0: 네. 동생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저한테 말고
3: 한달
0: 동생한테
3: 조금
0: 동생 이름 불러가지고 선호가 이러면서 예.
3: 선호가 아버지가 한달 동안 병원에 계실 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 모습 보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잘 함께 가자. 사랑한다.
1: 알았어, 오빠.
0: 이야, 참 너무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 오빠네요.
1: 맞아요.
0: 그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때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셨구나.
3: 인정을 같이 봤습니다.
0: 임종을 같이 보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는 아버님이셨나 봐요.
1: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 딸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꼭 만나기를 진짜 기다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녕에서? 이미 근데 창녕에 그집 앞에 근처에 있는 교회 두번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1: 오빠가 거기를 갔으면 했던 교회고 또집 옆이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요.
3: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집 지역에 소개해 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0: 야, 우리 또 오빠가 또잘 이렇게 또 안내를 해 주셨구나. 혹시 최선홍님이 거의 무교신데 이제 가셨는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중에 혹시 이게 마음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아까 감사 찬양이라고 했나요?
1: 저는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제목이니까 감사인가요?
1: 감사로 되더라고요.
0: 감사. 이 찬양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최선홍님 극동방송

0: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극동방송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계속 흘러나올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교회 잘 다니시고요.
1: 예.
0: 이 찬양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네네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오빠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죠.
1: 오빠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끝까지 하세요.
0: 예. 야, 우리 오빠 최종원님 또 동생 최선홍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에 두 오누이 아버님 같은 분 됐으면 좋겠다고요. 8918번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누이라고요. 아름다운 두 남매분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셨네요. 개독교라고 욕했던 남자친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11조도 내는 귀한 남편 됐다고요.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8417번님 정말 귀한 사연 감사하네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저 높은 곳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0: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지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이어서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흠모할 일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초대교회였지요. 그리고 그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사회 속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과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즉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은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거겠죠.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속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돈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돈에 종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속임이 있었는데 그 속임을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오늘의 교회에 이런 속임이, 거짓이, 외형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죠. 착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착한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집사를 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곧 착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은사, 신령함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착한 사람,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한 공동체는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착한 결정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착한 과정을 끌어가며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공동체, 착한 교회는 착한 결정, 착한 과정, 그리고 착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선교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의 반응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방인들의 미숙함이나 율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들 위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교회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0: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의 착함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결정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복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동일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 바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제자가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때도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착한 결정이요, 착한 과정이며, 그로 말미암아 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의 길을 걷습니다. 곧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금 이 땅의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결정, 착한 과정, 착한 열매의 사람은 오늘 보니까 사역이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권하였다. 아멘. 바나바의 안디옥에서 사역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가 어렵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전도지를 뿌리면 민원이 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바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역이 특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비전을 그리고 그런 행함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가십시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 재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46장입니다. 왕이 준수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도 계속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40에서 48장의 새로운 제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47장, 48장의 계시의 전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5절 제사에 있어서 왕의 지도력입니다. 16절에서 18절 왕의 재산 관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19절에서 24절 제사장의 부엌에 대한 묘사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마치 이전의 시대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형식은 새 언약 하에서도 생생하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분리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 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미래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밝히는 것은 자신이 모세의 언약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와 여러 관점에서 비교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차이점은 레위기에서는 먼저 제사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절기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장에서는 절기와 제사가 혼합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5절 제사와

절기에 있어서 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절기와 제사들에서의 왕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단순히 절기나 제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지도자와 함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15절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아멘. 절기의 명칭으로는 안식이 되고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절기의 명칭은 월삭으로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여섯 순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을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명칭은 번제로 제물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의미는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0절입니다. 왕과 성전 통행입니다. 선지자는 안식일과 월삭에 출입하는 통행 규칙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왕의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왕을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8절에서 10절 에스겔은 왕이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통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아야 하는 건 인간인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동시에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15절 왕과 제사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왕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와 월삭에 제물을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 역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속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기업에 관한 규칙,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규명해주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왕의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의 원칙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왕이 백성의 기업을 탈취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아멘. 말씀합니다. 왕의 기업에 대한 두 부분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본입니다. 45장 9절에서 12절 강조점으로 왕의 도덕적 자세를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분위기로는 총론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자세로는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장 16절에서 18절 강조점입니다. 왕의 기업에 관한 실제적 자세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이며 백성들에 대한 자세는 왕 자신의 기업에 대한 사욕을 버려라.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부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제사장의 북향한 방으로 인도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4절 바깥으로 인도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본 단락은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0: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의 성도들에게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원론적 태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자세에서도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자들의 통행에 대한 제한은 성전 안에서의 충돌과 혼잡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살살 소리 없이 걸어다녀야 하고 딸가닥딸가닥 소리를 내는 경망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히브리서 9장 24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셋째,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물의 종류로는 동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곡물, 기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재물 그리고 재물, 재능 등 우리의 가진 것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듯이 예수님도 사람들 곁을 거니셨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궁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디에서 지내고 계시는지 되묻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제는 하루를 온전히 넘겼습니다.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거니시며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첫 곡 신영옥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나의 영원하신 기억 두 곡의 찬송

0: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생활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가이 팬노드의 찬양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가 노래.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도미누스가 노래합니다.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오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교제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욱 친밀해지는 친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은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

0: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여수성광교회 오명래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0: 지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FEBC.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기억의 높이, the height of memory. 학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운동장 하나에도 그 학교의 기상이 담기고 교실 한 칸에도 그 시대의 숨결이 남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념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날마다 말을 거는 침묵의 교과서입니다. 어떤 학교는 탑을 세우고 어떤 학교는 동상을 세웁니다. 탑은 위로 솟아있지만 이상하게 사람을 낮춥니다. 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보다.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광주일고의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은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아픔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양심을 세운 답입니다. 우리는 피 끓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문장은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학생의 가슴에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공부는 시험지를 통과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시대의 아픔 앞에서 사람답게 서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러니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탑의 이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라는 글씨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라는 사실입니다. 건립위원회가 광주 학생 운동 기념탑이라는 이름의 휘호를 정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더해 보냈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묘합니다. 광주의 학생 정신을 기르는 탑 위에 배제학당 출신 이승만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교에는 다시 그 이승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탑과 동상은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지만 역사는 이상하게도 그 둘을 한 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광주 학생운동탑은 학생의 양심을 세웁니다. 이승만 동상은 한 인물의 공과 과를 묻게 합니다. 탑은 바른 길에 서라고 말하고, 동상은 공적만 자랑하지 말고 책임까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재고 안에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은 배재학당 출신의 한 인물을 기리는 상징입니다. 그에게는 독립운동가의 빚도 있었고 초대 대통령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한쪽 얼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4.19 앞에서 물러난 권력자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상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자랑만이 아닙니다. 공적은 길이되 책임도 함께 배우는 일입니다. 이번 청년기 야구장에서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 구호가 광주 일구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응원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품격을 세우는 소리입니다. 응원가가 섬김을 잃으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공은 하늘을 높이 떠도 말은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승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먼저 상대의 눈물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법만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잃는다면 그 승리는 이미 교육의 패배입니다. 배재학당도 처음부터 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레가 작은 방에서 이겸나와 고영필, 단두 명의 학생을 앞에 앉히고 시작한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두 학생으로 시작한 작은 교실이 훗날 한국의 근대 교육의 큰 문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위대한 것은 규모가 커서가 아닙니다. 섬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재의 후배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동상의 높이가 아니라 작은 교실의 낮음입니다. 광주의 학생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탑은 높이가 아니라 그 탑이 품은 바른 길의 무게입니다. 야구는 공으로 하는 경기이지만 교육은 말로 드러납니다. 한마디 응원에 학교의 역사도 실리고 한마디 조롱에 학교의 품격도 무너집니다. 말은 공보다 멀리 날아가고 때로는 점수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탑도 더큰 동상도 아닐지 모릅니다. 기억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 상대 앞에서 조심하는 말,
승리 앞에서도

0: 사람을 잃지 않는 품격입니다. 기억의 높이는 돌의 높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억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 앞에서 얼마나 조용히 고개 숙일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 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강사이신 김지찬 총신대 은퇴 교수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날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인가, 우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작년에 저보다 15살 더 드신 동기, 신학교 동기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원래 회계사고 화가인데, 장로인데, 이제 신학교 와서 같이 졸업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장로로 계신 분인데,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는 장로님인데, 갑자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저보다 14살 더 먹은 이제 신학교 동기 선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아가지고, 김 목사, 내가 장로님 영정사진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 그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라는 가사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살 차이니까. 저는 어땠겠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선배 건너가네. 15살 남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남자의 평균 그 수명이 82세거든요. 저는 14년 남았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자주 하다가 지금은 약간 옅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뭐 몇 달 정도, 뭐 길어야 몇 주 정도 이렇게 죽음을 의식하죠. 죽음과 나는 아직 멀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래서 소위 죽음을 기억하라 뭐 이러는 것이 날들을 세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잡는 게 그러면 나를 세는 방법일까요? 사람들은 소위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그러면 오늘을 잡아라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잡는 게 나를 세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잡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때문에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순간에 과거로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재 또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정신활동의 확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형태로 과거를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기억의 현재고, 어렵죠, 그죠?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으로, 과거 있었던 일을 기억으로 오늘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과거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내가 과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기억의 현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의 영혼이 기대하기 때문에 미래는 기대의 현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또 이제 과거로 밀려나기 때문에 현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르게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Attention. 주목한다는 말은 우리가 빨리 날아가고 있구나 정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영혼의 활동이니까 내 영혼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나를 세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영혼의 활동이 약간 영혼이 우울한 영혼이거나 건전하지 않은 영혼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과거에 맨날 얻어맞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상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를 보면 맨날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를 맨날 해요. 그때 상처를 주는 주인공은 주로 아빠예요. 엄마는 안 나와요. 맨날 아빠가 술 처먹고 때리고 도박하고 맨날 아빠고 엄마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의 활동은 우울한 거예요. 맨날 과거에 영혼이 우울하니까 우울한 영혼이 가가지고 기억해내오는 게 뭐냐? 우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저는 과거에 많이 힘들고 가난하고 그랬지만, 저는 우울한 영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가난했을 때 휴학하고 그렇긴 했지만 권사님들 따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거, 그게 기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맨날, 특별히 여성들. 맨날 상처받았어.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남편한테 상처받고 시어머니한테 상처받고 상처에 우울한 영혼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상처 이러거든요. 그 뭐죠? 과거는 기억의 형태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미 지나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담한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TV에 보면은 막 이상하게 그냥 과거를 막 들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엉망진창인 애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치. 왜 걔를 보호해야죠? 그런 애도 아니다. 보호하면서 걔를 사랑으로 품어야지. 왜 그거를 까발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보게 만들어요? 왜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면. PD 막 그런 거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드러내 보이고 난 그 뭐 하나 모르겠어요. 미래에는 우리의 영혼이 기대의 형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아 미래가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정상적이고 영적인 영혼이 미래를 보면 기대의 형식인 거예요. 이걸 제가 어거스틴을 연구하면서 두 달 동안 연구한 저의 결과 보고예요. 두 달 했는데 기껏해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허무해요. 어떤 때 보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현재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주목해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시간을 세는 거죠. 하루를 세는 거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목하는 거, 현재 나의 영혼의 방향성을 탐지하는 것이 날들을 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날들을 셀 수 있는지 모세가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계수법은 하늘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90편에서 이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송영을 맨 앞에 놓은 이유가 뭐예요? 천년도 어제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가져가면은 우리의 시간 감각이 깨져요. 우리의 착각이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한없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이나 분노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대적인가요? 오늘 나의 실패나 성공이 천년을 밤의 한 경점, 한 순간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가져가야 비로소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시간 감각이 착각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루를 세는, 날들을 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인식 앞에 우리의 하루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 대부분은 자기 날들이 축적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경험이 쌓이고 업적이 쌓이고 명성이 쌓이고 재산이 쌓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쌓고 더 남기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넌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티끌은요, 네가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랑 다른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한글로는 티끌이지만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여기서 쓰는 히브리어는 어떤 형태를 갖추니까 진흙에서 만들 때, 티끌에서 만들 때는 그냥 인간의 원재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티끌로 돌아가는 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그 형태가 박살나서 이렇게 티끌처럼 됐을 때 말하는 티끌이에요. 우리가 평생 만들어 놓은 업적이나 무슨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성공 이런 거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니야, 다 박살나서 티끌로 돌아갈 거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티끌로 돌아가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의 착각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오늘도 쌓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가?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재물과 업적은 티끌로 돌아가는 나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4절에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무참히 쓸려가고 잠처럼 허무하게 지나가고 풀처럼 마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을 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간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홍수처럼 이렇게 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날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꿈처럼 허무하게 지나간다면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때 지혜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자기 날을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두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인간은 원래 시간을 은폐 공간처럼 사용하거든요.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서 모른다, 너무 오래전 이라 기억이 안 난다. 정치인들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님은 대강주의자이기 때문에 뭘 하고도 내가 물으면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래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다가 저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엄청 화분을 많이 키우거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걔네들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거실에 있는 거예요. 거실 3분의 1을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애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안 돼, 오래 참다가 그냥 몇 개 없앴어요.

갑자기 아내가 어디 갔냐?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랬죠. 엄청 편한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냥 없애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될 거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없앨 거예요. 제가 하나둘씩. 은밀한 죄는 절대 숨기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90편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 우리 죄를 앞에 이렇게 딱 배열해 놓고 계속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은밀한 죄 비치면 뭐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 에즈워드라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는 불과 19살과 20살에 70개의 인생 결심문을 만들고 매주 읽기로 작심했는데 그 중에 13개가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요. 37번이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어디서 게을렀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기로 결심한다. 진짜 대단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사는 태도를 요나단 에즈워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날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모세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앞뒤에 하나님의 분노를 세 번 언급해요.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뭐죠? 우리의 날들을 센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고와 슬픔 안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죠. 맨날 저녁에 매일 전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은 수고와 슬픔은 내 탓인가? 남의 탓인가? 오늘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엄중함을 나는 아는가? 그래서 요나단 에즈워드는 결심문 7번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 삶의 마지막 한 시간이라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뭐예요? 내 종말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종말이 가까우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한 시간밖에 없을 때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들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해요. 20살에. 이게 다섯 번째 날들을 계수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계수하는 법을 들으시고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무슨 수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까 이걸? 그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13절에서 17절까지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현실 안 바뀌었어요. 인간은 여전히 티끌로 돌아가고 여전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수를 계수하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멸의 현실인데도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게 되면 우리 역시 변화됩니다. 소멸의 현실에서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터져 나오죠. 시편 90편에서 탄식하던 모세가 기도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탄식의 언어가 멈추고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탄식의 언어가 어떻게 기도의 언어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저 절망만 하고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서 탄식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아침에 꽃이 피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말라버리는 존재라고 탄식하잖아요. 그 날들을 센 다음에 어떻게 말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꽃이 시들기 시작한 시작점이 아침이었잖아요. 탄식할 때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들을 세는 사람은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하루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덜 조급해지고 덜 탐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세가 뭐라 기도해요?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실 9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차디찬 현실을 너무나 깊이 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기도입니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갔다면 모든 날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나겠죠.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덮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우리 생애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일까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진노와 소멸, 연수의 자랑인 수고와 슬픔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는 기쁨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를 만나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세월이라고 할 때 세월은 지역하면 해들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와 횟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연수와 횟수를 합치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섰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삭슬 변경을 당했죠. 착취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었습니다. 디나 사건과 세겜 사건의 고통을 겪었고 요셉을 잃은 것 같아서 오랜 동안 애통했고 기근 때문에 이곳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시편 90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야곱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죠. 그러나 날들을 세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날들을 세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을 저주와 재앙으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의 험악한 세월을 단지 재앙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날들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은 우리의 현실이 다 바뀌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맞이할 생애 가운데서 기쁨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워슨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날들을 매일같이

날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계수하고 살면 과거의 그 재앙과 환란이었던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던 날들이고 하나님께서 환란에서 나를 건지신 날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기대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날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퀴즈 같은 영혼을 가지고 맨날 과거는 이제 맨날 재앙이고 환란이고 고통이고 남들이 나에게 상처 간 거라고 해석하고 또 미래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 그 모양이면 그 영혼이 우물한 거예요. 비정상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정말 담대한 기도 아닙니까? 모세는 고난을 대충 뭉뚱그리지 않아요. 괴롭게 하신 날수하고 화를 당한 연수를 계산한 것 같아요. 고난의 날들을 세고 재앙의 연수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뭐래요?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따지려면 날을 세면서 괴롭게 한 날수 세야 돼요. 오늘은 나를 괴롭게 한 날수,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게 한 날수, 이거 세야지. 그래야 나중에 가서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 요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인간의 연수와 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는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고통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종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주님, 다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전반부에서 한 세대가 티끌로 돌아가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그런데 날들을 세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내 세대가 끝나서 티끌로 돌아간다 해도 끝내는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수고와 슬픔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일곱째 기도, 모세는 전반부에서 우리 존재가 소멸된다고 탄식했어요. 그런데 날들을 센 후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우리의 손의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인간은 사라지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손의 일이 스스로는 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횟수로 인생을 퉁치지 말고 날수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우리가 현재에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업적과 공로, 우리의 성취와 자랑을 믿다가 이 모든 것이 티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인생 역시 허무하게 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비트코인과 비트의 홍수에 밀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빛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0: 신라는 무엇을 숨겼는지,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괴로웠던 날들을 저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한 고난의 날 수대로 기쁨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필동 목사님과 이기현 목사님 시대에 수용록교의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임 목사님 시대의 수용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평생 기르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 강사이신 총신대 은퇴 교수 김지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향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교체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서덕리교회 서승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여수 선박람회 성공을 위한 2026년 8월 13일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전남 실내 체육관을 채우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맑은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든 참석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서와 기쁨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 지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죠? 신실하십니다. 기도하는 바가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믿음 안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양식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도성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이 성경 속 인물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붙쫓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0: 그런데 어떨 하시오? 극동 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 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무엔의 오신실하신 주 그리고 김도현 3집 앨범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이 때론 더딘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키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더위를 날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시죠.

0: 세곡의 영어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세곡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제 9화인데요. 막다른 벽 그리고 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9화 막다른 벽 그리고 새 길

0: 밤마다 글을 쓰는 모양이던데.
1: 예, 어머니.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빨리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0: 아직도 그 생각이로구나. 그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1: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0: 왜 그러는지 알잖니. 가족을 생각해야지.
1: 예, 맞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어머니, 그 모습이 자꾸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0: 비겁한 게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멈추는 것도 용기야.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게 왜 비겁하니?
1: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억누르거든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건 때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저를 괴롭게 한다고요.
0: 수정아, 나라의 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풀려가는 세상이야. 너무 앞서 나가다가 네 자신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1: 결국 집안을 위해 제가 더 참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머니.
0: 나는 네가 다칠까봐 너무 무섭다. 요즘 이 애미는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아. 자칫 잘못 디디면 끝없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결국 너를 잃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게 두렵다. 수정아, 이 애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지?
1: 예, 어머니.

0: 존경하는 최다센 선생님께, 선생님, 저의 존재가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을 당분간 중단하려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수정 선생, 저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판 검열로 기독교 서적 일부가 압수되었고 정부 관리들이 찾아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0: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어둠일지라도 말씀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겁니다.
1: 우리는 잠시 멈추고 기다릴 뿐이죠. 끝까지 인내합시다.

0: 이것 보세요.
1: 훨씬 빠르죠. 이 쟁기로 밭을 갈면 더 넓은 땅을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신식 농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2: 신식 농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1: 농학사로 오세요. 신식 농법을 전부 가르쳐드립니다.
2: 그런데 선생님, 농법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신식 농법을 배우려면 예배도 같이 해야 한다던데.
1: 아닙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나누는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풍요롭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2: 그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다들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3: 그래, 기술은 무슨, 사실은 외국 사상을 퍼뜨리러 온 거 아니요?
1: 여러분, 제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삶을 풍요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3: 풍요로워? 그놈의 기독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박살났단 말이오. 알어? 쟁기며 기계가 다 무슨 소용이오. 차라리 호미로 밭 갈고 밭에 똥 뿌려대는 게 100번 낫지.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 뭔 소용이냔 말이오.
1: 아드님과 싸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속상하시겠어요.
3: 우리 아들이 나만 보면 당신 얘기를 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어. 내 직접 들어보려고.
1: 직접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제가 정말 위험한 사상을 말합니까?
3: 갑시다. 더 들을 얘기도 없어.
2: 저 가르쳐주신 농법 덕분에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긴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마을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1: 이수정 선생, 오늘 저희 집 벽에 걸려있는 산상수훈 쪽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보며 감격하던 선생님 모습, 그날 밤 말씀을 읽고 빨개진 눈으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던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마을 사람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참 힘든 나날입니다. 그러다 선생이 떠올라 붓을 듭니다. 어찌 잘 지내고 계십니까?
4: 지다센 선생님, 저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한문 성경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공자의 빛은 호롱불과 같아서 방 앞만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고 말하시던 모습이 아직 선연합니다. 어제 마을의 한 젊은 친구에게 신식 농업서와 함께 번역해둔 마태복음 일부분을 전해주었죠. 그날 밤 저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예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성경도 읽고 싶다고 하더군요. 애타게 다음 말씀이 번역되기를 기다리는 그 친구를 보니 속히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이 피어납니다.
1: 맞습니다. 말씀은 불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말씀이 왜 제 삶을 바꾸었는지 다시 고십습니다.
4: 때론 그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었으니까요.
1: 선생님의 모습이 저에게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곧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 예,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0: 이수정은 가족을 지키면서도 번역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향한다. 치다세는 이수정의 조선 선교를 위한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쇄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수정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줬다. 이수정은 그들과 교류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 그날 일본 기독교 지도자 대침목회에 참석해 이수정은 조선말로 기도를 했다.
1: 하나님 아버지,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오래도록 어둠 속에서 형식과 겉모양에 의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찾기보단 체면을 지키는 데 익숙했고, 사랑을 알기보단 두려움에 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굶주린 자의 눈에서, 외로운 노인의 손에서, 집 잃은 아이의 울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조선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조선을 복음의 땅으로, 고통의 땅에서 회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9화 막다른 벽 그리고 새길 출연 최웅 임한건 유춘희 김보경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청량한 하늘의 소리. 시원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여름이 좋다. 극동방송이 좋다. 아무튼 서머 스페셜.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나라사랑 축제 개최일까지 3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공연이 펼쳐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저 마음껏 향유하시고 즐기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합창단 단원 700명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그 무대가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데요. 온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독 종합 예술 콘텐츠니까요. 함께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찬양 함께 나눌게요. 어게인 1973,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Again 1973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에 열리는 이 나라사랑 축제가 여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천과 광양 또 한반도 전역까지 성령의 불을 당기는 하나님의 귀한 행사로 쓰임 받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의 찬양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81강 개신교 전례 사회적 배경 이야기입니다. 드와이트 무디 사경의 부흥운동과 스튜던트 바런트 무브먼트 학생 자원운동으로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영원구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미 전도 종족 지역인 아프리카 아시아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 희망자에게는 미국에서 만류하지요. 왜냐하면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한국에 입국한 천주교가 순교의 피로 얼룩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0: 입니다. 1876년 강화도 한일수호 통상 조약으로 조선의 세국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일본의 한국 침략에 강력한 의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감당했던 청나라 중재로 1882년 한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므로 미국 교회는 한국 선교의 공식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구한말 개신교 수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가 없었던 공백 종교적 상태입니다. 그 당시 엘리트 개화파 박용호는 왕께 올렸던 상소문에서 제대 종교 문헌을 지적하지요. 종교는 백성이 의지하는 바 교화의 근본인데 옛날에 유교가 성행할 때 한나라가 성행했고 불교가 성행할 때 서역과 토익이가 성행했는데 예수교가 성행할 때 구미 열강이 강성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불교 유교가 성행했는데 유 불교가 폐하여 국세가 형편없으니 라는 글로 제례 종교의 세태를 탓하였다. 개신교 전래 이전에 전통 종교가 진공 상태가 되자 사마니즘 무속 종교가 할개를 치죠. 그런데 사마니즘은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현실적 기복 종교입니다. 그 같은 신앙 의식이 오히려 기독교 수용에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구군이 쇠퇴해가는 시점에서 민족의 성각자들은 구국 강병척의 서양 문화 유입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시대 기독교는 서양 문화 도입의 지름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의 충실함과 그 경전에 입각한 절제 윤리는 근본주의 신앙, 즉 성경의 절제 권위와 청교도 절제 윤리의 특징을 지닌 보수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 수용에 문화적 공감대가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엘상 16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보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전 프랑스 화가 빅토르 비엔누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을 많은 분들이 그렸습니다. 뭐 나파엘도 그리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성화를 그렸는데 그중에서 이 그림이 가장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그려진 그림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리고 목동이었지만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있고요. 자, 어린 목동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양손을 모으고 저같이 비천한 자를 세우시다니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형들은 어떤가요? 형들의 태도는 야, 이게 과연 이게 맞아? 아니, 내가 아니고 쟤라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의심과 그리고 여러 분노들이 보이고요. 아버지 이새는 뒤에서 다윗을 그쪽으로 밀고 있지만 이새의 손길에도 주저함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두 사람을 중앙에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두 그룹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장 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도표로 한 장 준비했는데 먼저 우리 7절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이렇게 배열됩니다. 사람은 보는데 뭘로 보나요? 두 눈으로 봅니다. 자, 주님, 아도나이. 주님은 보는데 뭘로 보시나요? 심장으로 보십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주님은 심장으로 보십니다. 사람은 육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영안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쳐다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부분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늘 찾으십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두 사람이 서 있고요. 두 사람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목동인데, 자, 다윗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사울 왕에게는 뭐가 떠나요?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왕좌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떠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자리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밭에 계시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 없는 강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예를 써야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국방력이 아니었습니다. 재력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한 사람은 성령 충만했고 한 사람은 성령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난 그 자리를 뭐가 대처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영혼이 무너지는 고통을 가리켜서 번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시지만 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이발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예쁜 옷을 다 입고 나오셨지만 심령이 상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소년입니다. 자기 아버지조차 그 아들에게는 기대를 갖지 않아서 사울왕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했지만 그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 있는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걸 우리가 오해 소지가 참 많은데요. 원뜻은 뭘까요? 원뜻은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영조차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을 사단이 시험하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욥은 절대 너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의 목숨에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제한을 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도 악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한반도에 고기압이 있지만 멀리서 장마전선이 저기압이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압이 밀려나고 그 모든 자리를 구름과 비가 차지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수지 맞았습니까? 사울이 수지 맞았습니까? 왕 옆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소년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잃어버린 사울왕 옆에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서 있으니까 사울이 잘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복받은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성령을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한 다윗을 그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자녀손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옆에 서 있기를 원하죠. 뭐 시장 옆에 서 있거나 대통령 옆에 서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 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것이다. 진짜 복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핍절한 영혼들에게 한 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고 보십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언제부터? 목동일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울 때부터 그는 시간만 있으면 찬양했고 시를 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붙였고요. 그리고 틈나면 돌팔매질 연습을 그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한 건 뭐였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옥토를 움직이고 모든 묶인 것을 풀게 했고 간수장의 마음까지도 열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에 태버너클 성막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할렘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들은 마약 중독자, 창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갈망했던 게 뭘까요? 찬양이래요. 찬양. 그래서 저희를 찬양대원으로 써달라고 그들이 부탁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찬양대원들을 그런 분들로 세웠는데요. 문제는 목사님도 악보를 못 봐요. 그리고 성도들도 아무도 그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공자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찬양대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화음, 음색을 무시해도 됩니다. 대신 각자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춤을 추십시오. 그렇게 해서 찬양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찬양대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00명 찬양대가 매주 주일 예배를 서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지금은 이 찬양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전공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세계 찬양대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미상을 5번 받았습니다. 범죄자나 중독자들로 시작된 찬양대가 지금은 온 세계를 대표하는 찬양대가 되었고 이 교회 오후 1시 예배에 좁은 300명이 서거든요. 이걸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오는 많은 예배자들이 이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새는 쓰레기 위에서도 노래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꽃은요 시궁창에서도 핍니다. 꽃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피어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우면 찬양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억울하면 찬양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3부 예배를 찬양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찬양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곡이 나와도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이 곡을 몰라 왜 젊은이들에 맞춰서 이런 걸 하나라고 인색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찬양은 알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찬양 예배가 정말 기뻐 뛰고 춤추고 얼싸안고 하는 정말 진정한 찬양 예배로 거듭거듭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찬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힘들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괴로울 때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만족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거 정말 영적인 하수이고요. 사람들 보라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찬양도 아는 찬양도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보시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자 누가 그 사람을 소개하냐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하게라는 단어 그리고 오늘 또 반복되는 손으로 잘 타는 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잘 타다, playing guitar, playing piano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연주하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간이 히브리어로는 연주하다인데요. 히브리어 연주하다는 전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걸 그냥 우리말로 바꾼다면 손끝에 은혜가 흐릅니다. 또는 그 손끝이 하나님을 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수금을 연주할 때 그 연주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곧 왕실로 불려와서 사울왕 앞

앞에서 수금을 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왕 앞에서 연주를 하네라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나가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존재를 누구에게 올렸다고요? 하나님이 올렸다고. 그게 나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멀리서 가까이에서 오셔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존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버티다가 돌아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끝쪽에요. 그가 선으로 타면 누가 나아요? 왕이 나아요. 네. 왕이 나아요. 실은 모든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찬양할 거예요. 왕을 위해서 연주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왕을 낳게 하세요. 이게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 가장 먼저 치유된 사람이 누굴까요? 진정한 찬양을 울리는 사람이 치유돼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 우리는 두 종류의 예배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는 사울 같은 예배자일 수 있어요. 악신이 임해서 숨도 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축 처져 있을 때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자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두 예배자가 교회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 같은 어려운 때를 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처럼 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한 분이 한강으로 가서 투신하려고 이렇게 대교를 향해서 골목길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터널을 지나서 이제 한강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저쪽 한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정말 크게 울리다는 거예요. 나는 곧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찬양을 할까, 노래를 할까 궁금해서 그 찬양 소리가 있는 교회로 그분이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그래 이거 끝날까지 앉아있다가 뭐 그 다음에 죽어도 뭐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고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게 하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혼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도록 도우소서. 할렐루야. 아,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전 존재를 울릴 때 내가 치유됨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공명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보시죠. 자,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연주할 사람을 찾지요. 이게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구를 보셨어요? 다윗을 보시고요. 또 다윗을 누가 봐요?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보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보고요. 형들도 무시했는데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과하여서 끝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만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 그냥 자기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좋은 성도, 좋은 교육자는 우리를 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자,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용기와 또 무용과 구변, 이 준수한 자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자, 무용 그리고 용기, 이건 사울왕에게도 있죠. 어찌 보면 사울왕에게 더 있죠. 사울왕은 완전히 장수요 그리고 실력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구변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 구변이라는 원래 히브리어가 뭘까요? 이 구변의 원래 의미는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본 다바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구변이 준수한 자예요. 왕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뭐가 하나가 없어요? 구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수한, 뛰어난, 통달한 다윗을 그 옆에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수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수금이, 이 이스라엘 수금은 갈릴리 호수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가운데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가장 오래된 제국인데 거기 수금과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수금을 긴노르라고 하고요.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이 수금이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금 모양이 사람의 심장의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과 그 시대를 깨우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노르 긴네렛 호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시고 찬양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실상을 보았을 때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정

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데요. 길을 잃었던 사람만이 돌아오는 감격을 알고 죄를 아는 자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죄를 크게 보게 하시는 건데요. 죄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도 죄가 됩니다. 사랑이 없음도, 기도하지 않음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것도, 마음으로 수없이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들도 다 죄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영혼인 체하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왕국을 세운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인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혼의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세리의 탐욕보다 바리새인의 의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드러난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로 이끌 수 있지만 감춰진 자기 의는 회개의 길을 막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직분이나 연륜, 성경 지식이나 기도의 시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공감이 갑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옛날을 뒤돌아보기 위해 한두 번 거쳐가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경기장도 아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관중석에 앉아 응원이나 야유를 보내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물 웅덩이가 아니다. 날마다 생수가 흘러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잠시 모였다가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해 흩어져 버리는 대합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끼리끼리 웅크리고 앉아서 웃음도 핏기도 없는 얼굴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피난민 수용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옆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이 제 볼일만 보고서 사라져버리는 휴게소가 아니다. 교회는 야전 병원이다.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다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신병훈련소다. 서툰 신병이라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네 교회가 야전병원 같은 교회, 신병훈련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0: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1: 제4장
0: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 제5장
0: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0: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1: 제6장.
0: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곳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이 밤, 주님과 더 친밀하게 화평을 누리는 내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곡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듣고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삶.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 밤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을 통해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짐니의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김도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송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내려온 찬송가 들려드렸어요. 김도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짐니의 내 주를 가까이, Near my God to thee,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Evening Praise 사연 참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김상진님의 찬양입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곡 한곡 들려드릴게요.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10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즉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때 우리 모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 열었습니다. 장윤영의 생명, 그리고 오늘의 워십의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과 전통과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 시간 다양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또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풍성한 찬양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소진영의 내주의 보혈은, 그리고 AJ 워십의 나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가 460장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를 가까이 양아인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고 가수 신영원의 아침마다 새로운 이란 찬양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8870번님께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희지윌의 곁눈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분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순간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8870번님,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으로 또 위로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신청 찬양, 곁눈질,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지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사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체가 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굳게 붙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준 한 구절을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주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죠. 군중 속에서 조용히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그 손길을 기억하며 김두현의 샬롬다잉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병은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왔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장면이 좋습니다. 화려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서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잭 윌리엄스와 애션셜 월십의 Middle of a Miracle, 케이트 니콜의 In Jesus Name, 로렌 데이글의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옥상달빛과 김도윤이 함께한 사랑이란, 그리고 준하와 나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그분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조용한 손길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작은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그런 몸집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봐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서 조용히 옷자락을 붙든 것처럼 그 작은 손길 하나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그분께 손을 내밀면 어떨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Gaither Vocal Band의 Because He Lives, Angela Prim의 The Blood Medley, 그리고 Ernie Hasse와 Signature Sound의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같이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주 희락과 화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야말로 희락이 넘치는 날인데요. 이 희락과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사랑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을 말하고요.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입니다. 아, 이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

주님의 사랑이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락과

평에 대한 찬양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찬양에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희락과 화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헌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말 주일에도 또 평안한 쉼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된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희락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헌절 공휴일인데요. 주 안에서 3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시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있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신유성의 에베네셀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현미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카울바이의 그 큰 일을 행하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트 밴드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전쟁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홍수로 또 태풍으로 큰 피해가 벌어지는가 하면 또 폭염으로 산불로 자연의 신음을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우리들의 잘못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마구잡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 가꿔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자연을 또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출발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세상을 참 함부로 사용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나 꽃을 꺾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여러가지 오물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또 쓰레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버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쓰레기 대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네요. 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품의 사용들로 또 이 지구 생태계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땔감이 없고 연료가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민둥산도 많고, 또 그래서 산사태도 쉽게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저 마음대로 활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켜가며 그렇게 운행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환경을 생각하며 또 자연재해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1566kHz, AM 두 채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대부분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많은 방송가 중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은 복음통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북녘계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로운 코너죠. 하나님 알아가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하나님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밝히는 책이다. 네.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 입니다.
0: 네, 세상을 비추는 책 어떤 의미일까요?
1: 여러분, 성경은요 약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600년?
1: 맞습니다. 네. 엄청나죠.
0: 예.
1: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0: 네.
1: 2930명이 등장합니다.
0: 오,
1: 놀랍죠?
0: 정말 많은 사람과 그리고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의미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 혹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0: 네.
1: 그런데 피디님, 이 멜로디가 북한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0: 오, 진짜로요?
1: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0: 사랑 이야기.
1: 허, 진짜로요?
0: 그렇답니다.
1: 우와.
0: 그런데 성경은 장군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아니, 북한에서 많은 걸 갖다가 썼네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2: 예, 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0: 예, 맞습니다.
2: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0: 그렇죠.
2: 예,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진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2: 예.
0: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 네.
0: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과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이야.
0: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두웠던 곳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 네.
0: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2: 예.
0: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 네. 세상을 비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2: 네.
0: 그중에서도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2: 오, 네.
0: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2: 네.
0: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2: 네.
0: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나옵니다. 귀머거리 귀신, 군대 귀신, 이 귀신, 저 귀신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2: 네.
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이면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귀였다.
0: 맞습니다.
2: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0: 네, 그렇죠.
2: 네.
0: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 네.
0: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2: 네.
0: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인간들은요, 소가 사는 줄도 모르고 속혀 살더라라는 거예요.
2: 네.
0: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환하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2: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0: 맞습니다.
2: 라는 의미인데요. 또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죠.
0: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비추셨습니다.
2: 네.
0: 아까 세상을 비추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2: 네.
0: 세상에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2: 네.
0: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2: 네.
0: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더라.
2: 네.
0: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2: 네.
0: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0: 그것들을 환하게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말 압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이
1: 그렇죠.
0: 있죠.
1: 네.
0: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보니까 9수에는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 9수가 뭐 9살, 19살, 29살. 근데 9살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면 부정타니까 우리 달력에 길일이라고 써있는 거 아시죠?
1: 네.
0: 길일에만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묫자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운명과 저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지 이 여자랑 연애해도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런 것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네. 사람의 연약함도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0: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1: 그렇죠.
0: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 네,
0: 좀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
1: 네.
0: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실체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0: 그것을 다른 말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 아멘.
0: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 네.
0: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1: 뭐 공기도 있고.
0: 그렇죠.
1: 햇빛, 바람.
0: 그렇죠. 그렇죠.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꿈.
1: 희망.
0: 희망.
1: 네.
0: 용기. 사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1: 네.
0: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
1: 믿음.
0: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1: 네.
0: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추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남북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자,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변신 로봇 등 첨단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조선일보는 강풍으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재난 대응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A 연구단장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생명과학상인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가 역대 대만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진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강원도 오대산까지 순행한 이유와 당시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현재 생활고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전량세대의 식량 지원을 앞두고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17일인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인공지능대회 WAIC에서 영화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변신 로봇을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중국 신소재 기업 상웨이신 차이가 선보이는 이 로봇은 하나의 차체로 바퀴형과 두 발, 네 발 보행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지에서는 바퀴로 이동하고 계단이나 험지에서는 두 발이나 네 발 형태로 바꾸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이동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는 1,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00여 개의 신제품이 처음 공개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국제협력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적극 부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응급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갑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이 당뇨약이 떨어져 기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초속 10m 안팎의 강풍과 높은 파도로 닥터 헬기와 해경 함정 모두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방당국은 응급 처치라는 동시에 제주도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서귀포시 상모리 드론 배송센터를 출발해 약 10분 만에 갑파도에 도착해 당뇨약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드론이 재난과 의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의약품과 물품 수송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과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응급 의약품뿐 아니라 재난 현장의 긴급 물자 수송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RNA 연구 권위자인 김빈넬이 기초과학연구원 IBS RNA 연구단장 겸 서울대 석좌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나카소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연구자가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카소네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여러 명이 이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전령 RNA, mRNA 끝부분에 붙는 꼬리의 기능을 규명해 유전자 발현 원리를 새롭게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 생명 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한국 과학계도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연구 환경과 처우를 국제 경쟁력에 맞게 개선하고 논문수뿐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연구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새로운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 양광여자 합창단이 대만 역대 자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말 개봉한 뒤 입소문을 타며 흥행을 이어가는 기존 최고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했고 대만 영화 최초로 역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임효겸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K-무비 키드로 한국 영화에서 받은 감동으로 직접 리메이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작이 담고 있는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만의 실제 형사사건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현지화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 감독은 한국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화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흥행을 계기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도 대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ENM은 이번 흥행 이후 대만에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수행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질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진학자 여우린 천을 부당 구금자로 지정했으며 그는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은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와 자연 지진을 구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전문성이 중국의 핵실험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사안은 미중 간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혜의 가족은 구금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의 석방 문제를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9월 27일까지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세조가 1466년 39일 동안 강원도를 순행한 기록을 조명한 것으로 세조의 오대산 방문은 조선시대 임금이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의 순행은 단순한 지방 방문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고 지방 인재를 발굴하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세조는 강원도에서 특별과거시험인 외방별시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고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서 참석하는 등 정치와 문화, 종교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특히 단종이 생을 마감한 영월과 같은 강원도 지역을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세조 어진초본, 신숙주 초상화,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당시 왕실과 조정의 모습, 그리고 560년 전 왕의 순행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32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업적과 헌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등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은 그때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사람들 인심도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소한 옥수수 반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소식통들은 특히 생계난을 겪는 노년층일수록 과거 생활과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보다 북한의 형편이 나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잘 살게 됐다며 북한이 오히려 뒤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준비하면서 당국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사무소가 인민반을 통해 전량세대 명단을 제출받은 뒤 시 당위원회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마솥 뚜껑까지 열어보며 실제 식량이 떨어진 가족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는 옥수수나 풀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거나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앓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식량 지원 대상을 다시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지원 식량은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소식통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세대당 몇 킬로그램 정도만 지급할 식량을 두고 집안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량세대에는 밀과 보리 약 5킬로그램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생활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갈수록 생계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이 많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가 내리진 않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3도, 파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파주가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대전, 세종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추풍령과 대전 그리고 보령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과 보령 23도, 추풍령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보령 30도, 추풍령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광주, 경상도 그리고 제주에서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비나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정읍과 순천 24도, 울진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 31도, 순천과 정읍 30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2도, 강계 16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0: 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신계 22도, 사리원 21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사리원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북청과 청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북청 25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모두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2814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깨어계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니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꿈꿔보아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북녘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418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북녘당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의 고백에 녹아있는 찬송 소원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나 나의 적들과 원수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월살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간구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한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을 우회 내 머리를 드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앞.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리를 택하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참 하나님이고 하나는 거짓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진리의 길, 세상의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 영원한 길과 잠깐 즐김의 길, 어떤 걸 택하실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 곳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플러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는 내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까지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첼로의 김원희 씨, 피아노의 이현아 씨입니다. 연주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언젠가 고향 땅에 다시 갔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 주민분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선 김영입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어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달릴 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히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저희 고통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외로울 때 전 친구.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을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1: 산미태 백합 빛나는 새벽별과도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고향 북한 땅에도 환히 비추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으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전심으로 불렀던 이 곡조를 입힌 기도를 우리 이어서 함께 올려드려볼까요?

김혜실이 팝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찬양의 선곡, 찬양의 한 소절, 곡조를 입힌 그 기도의 한 소절로 함께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남과 북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서 온, 함경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전심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과 정성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 저는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서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의 포옹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많은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0: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하여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미국 한인은혜교회의 주최로 탈북민을 섬기는 은혜동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은혜동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엄청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1: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네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 없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한 몸에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끝났다고 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죄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죄도 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낮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0: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물고 뜨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5도, 대구와 부산, 포항이 24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 19도, 강계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 32도, 개성과 춘천이 31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 광주, 목포, 포항,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부산, 여수가 29도, 함흥과 해산이 28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0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제헌절 아침입니다. 오랜 식민지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나라의 법과 근간이 세워진 이날에 당시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목사님이 기도한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재헌국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이 세워진 그날의 질서와 은혜를 따라 변함없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날처럼 기도하는 아침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0: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주변에 유다를 괴롭혔던 네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제 예언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 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이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야곱의 형, 이제 에서가 시작한 나라입니다. 원래 에서와 이 야곱은 같이 살던 형제였죠. 이삭의 두 아들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이제 허락하셨을 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이 에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멸시했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도망갔다가 이제 두 아내를 얻고 열두 자녀를 얻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제 시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예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이 지금 있는 이 에돔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후손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가 선조가 되어서 이 남쪽에 있는 지역 요단강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 건너편 쪽에 아주 붉은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라는 말이 불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란 말도 불다란 뜻인데 이 붉은 지역에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종의 기마 민족과 같은 그런 민족으로 살았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 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때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속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 유다 왕조가 흔들리면서 결국은 에돔은 이제 나오게 되었고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앞잡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절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돔 자손을 어떻게 해요? 치소서 그러죠. 이 에돔이 얼마나 이 교활하게 앞잡이 노릇을 했든지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 에돔 땅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절대 이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7절을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너는 에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이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에돔 사람 너희 쉽게 그렇게 미워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은 에돔과 화해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충동하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서 결국은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끼리 그렇게 범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자기가 유리해질 때 가차없이 치는 거죠. 자,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자, 이런 이 에돔의 이제 악랄한 이제 행위에 대해서 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자,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사람과 그 안에 사는 가축들, 양, 염소 이런 이 가축들을 다 끊겠다. 그러니까 짐승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스트,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제 늑대, 이리 같이 사람들을 해치는 동물로 생각하는데 여기 짐승은 이제 영어로 하면 애니멀과 같습니다. 그 안에 키우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할 텐데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질 거다. 자, 대만은 이제 말 자체가 남쪽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의 지리적으로 볼 때 남쪽에서부터 드단은 저 북쪽,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 제주에서 우리 같으면은 백두까지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남쪽부터 저 북쪽까지 다 칼에 엎드려질 거다. 적군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이들을 다 엎드려뜨리며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만 쪽은 남쪽인데 여기에 이제 페트라와 같은 우리 잘 알려진 그런 도시가 있었죠. 자,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갚겠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은 에돔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 두 번의 큰 타격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는 이제 6세기 중반에 이 바벨론의 나보니두 왕이 에돔 원정대를 꾸려서 에돔을 무너뜨리죠. 이때 아마도 유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병사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함께 에돔을 무너뜨릴 때 쓰임받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전 2세기 때 유다가 유대의 독립적인 유대 왕조가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때의 이제 앞선 리더 왕이었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강제로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돔 지역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두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에돔인들이 전부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화가 돼가지고 이제 유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역설적인 건 이 가운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랑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친하게 있던 그 이 이두메 지역의 왕가 귀족 왕조가 있었는데 그 귀족 왕조가 어디냐면 헤롯 왕조였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헤로당이 나온 거죠. 참 이 역설적인.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다시 에돔의 출신인, 이둠의 출신인 이 헤롯이 핍박을 또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돔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타격을 에돔에 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한, 원수 갚는 이 그 심판을 예고한 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입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이 유다를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감정, 이건 아주 옛날부터 미워했다 그러죠.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일단은 사사시대 때,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무엘 때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죠. 그랬다가 크게 패배를 해서 언약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 또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여간 유다가 밉습니다. 옛날부터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제 옛날부터 뿌리 깊은 아주 여차하면 충돌하는 미운 이웃이고,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 같은 형제 나라인데 항상 잘 있는 것 같다가 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 또 형제, 친척, 가족들이 있죠. 근데 그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까운 이웃인데 꼭 아프게 하고 늘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뿌리 깊은 이웃들. 그게 미워하고 그 다음 보면은 멸시한다고. 멸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고 그 다음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여러분, 그 블레셋은요, 지리적으로 보면 진짜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이 해변에 있는 땅, 해변에 있는 평야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동해로 말하면 강원도가 해변 지역의 강원도, 동해시, 삼척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강릉. 그런데 이 동해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좀만 가면 저 위로 우뚝 솟은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 그러니까 설악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도 똑같습니다. 설악산과 같이 산악지역, 한 740에서 780m 사이에 산악지대에는 유다민족이 살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 평야, 해안평야 지역에는 블레셋이 살았습니다. 밀, 농사, 보리 농사, 제일 잘 되는 아주 곡창지대와 같은 평야가 바로 블레셋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좋은 곳을 차지했습니다. 힘이 좋고, 또 바다도 가까이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잡아먹을 수 있고, 좋은 곳에 살았던 것이, 살았던 이웃이 바로 이 블레셋이고, 저 산지 구석에 밀려서 위로 올라갔던 이들이 유다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늘 이렇게 해변 쪽으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진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해변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다섯 지역을 일종의 해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해변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 다음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겠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렇게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했던 그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이웃을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일깨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0: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워낙 교만해서 여차하면 미워하고 여차하면 멸시하고 여차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걸 통해 결국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로 알게 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주관하시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 에돔과 블레셋은 사실 유다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이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같이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웃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틈만 나면 이용하고 틈만 나면 이익을 얻을 생각에 이웃이 잘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그 이웃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좋은 이웃이 옆에 있을 때그 이웃과 함께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해서 옆에 사람, 같이 옆에 인근에 있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웃 옆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두드려 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마음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요 생각에 머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하신,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주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합력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적들이, 이웃들이 나를 괴롭게 하며 이용하려고 할 때,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또한 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책벌이 오늘은 에돔에 임하는 광경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은 일을 큰 죄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함을 묵상하면서 이와 동일선상에 블레셋을 두시고 같이 보응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미워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은 물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오직 그분 앞으로 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범죄한 블레셋을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고 역사를 기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는 최연절 아침, 7월 1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더운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레옹네 피피춘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열등감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 보면 열등감에 걸려서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0: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들은 보화를 찾기 위해 먼 곳을 바라봅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밭과 같습니다. 그 밭에는 기쁨도 있지만 실패와 눈물, 상처와 열등감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을 인생에서 가장 빨리 없애버려야 할 잡초처럼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써 감추고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는 그 자리에서 보화를 발견하십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냄새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화가 흙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두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 흙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사명이 되고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가 약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열등감을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질 때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더 배우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더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보화를 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상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경험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공감이 되고 실패는 지혜가 되고 열등감은 성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화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흙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 가장 벗어나고 싶은 열등감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열등감을 미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열등감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등감을 훌훌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열등감은 더 이상 인생의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품게 하는 은혜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화는 흙을 파는 사람만 발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열등감이라는 흙 속에 감추어 두신 보화를 꺼내어 당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또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전능하신 여호와여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민족,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함에 연합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요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4장 22절 말씀을 끝으로 룻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제78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공휴일로 지키진 않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기도로 국회가 개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로 이 나라 제헌국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드린 기도문 이 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개원 국회가 시작되는 날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잘 지키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워십 클래식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이 급격하게 부식된 적이 있습니다. 벽을 청소하고 칠도 새로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부식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관리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청소 도구가 문제다, 페인트가 문제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기념관 근처에 모이는 비둘기였습니다. 기념관 주변에 쌓인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벽이 부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모이게 하는 것은 거미였습니다. 거미가 왜 늘었나 했더니 먹이로 삼는 나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방이 모이는 이유는 기념관 근처에 새로 설치한 가로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벽에 부식을 막는 정답은 페인트 칠도, 비둘기도, 거미도, 나방도 아닌 가로등을 2시간 늦게 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도덕도 윤리도 헌법도 율법도 아닌 바로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소식, 주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랑의 소식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정답을 이웃에게 알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랑임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문화교회 호산나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원절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한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기도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 역시 영적인 마중물로 미스바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1 기도 잘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사들과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무엘 선지자 시대와는 약 600년 후인데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7월 한 달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111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저는 오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백성은요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인 때가 참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1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7월이 되자 7월이 가까이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달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자기의 생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신이 있는 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뭐 부활절이 있는 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성탄절이 있는 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 달, 일곱째 달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팔절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뭐 해야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요, 네 가지 형식에 따라서 100번을 분다고 합니다. 길게도 불었다가 딱딱딱딱 끊어서도 불렀다가 이렇게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불 때에 아, 나팔절이구나.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요, 그들의 영적인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그렇게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 역시 이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3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들이 이제까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상태로 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마치 우리에게는 1월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월 10일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죄일입니다.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 머사셀이라고 하는 이 염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아서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미 있는 날이 달이 바로 7월 달에 있어요. 10일 속죄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일은 초막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바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지냈는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줄이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처럼 7월 달에 나팔절을 시작으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처럼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기 딱 좋은 때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뒤에 비로소 그들에게 이 다가온 이 영적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같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 다룰 수 있지만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들이요 이 날에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히브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였다, 이 모이다라고 한 히브리어는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방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열두 지파로 각자의 지파에서 그 지역에서 그들이 생활하였잖아요. 그렇게 흩어져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처럼 뭐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카톡. 이번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몇 시까지 다 모이세요. 이렇게 문자 공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SNS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이세요. 이렇게 문자로 공지한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한번 따라 할까요? 그들 스스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고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제히, 이 일제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요, 바로 직역을 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말. 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한 자리로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 몇 사람, 소수가 아니라요. 1절에서는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3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남녀노소를 비롯하여서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좀 와닿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7월이 되자, 즉 나팔절 새해가 되자 누가 강요하거나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스스로 수문앞 광장으로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한글 성경에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모여라고 하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주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 모인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각자 자기 성읍에 거주하다가, 즉 각자의 삶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각자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다가 이처럼 공동체로 연합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요 철저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영향력 아래에서 그것을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지난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비참한 역사,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그들이 그 삶 가운데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비로소 그들이 바벨론에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도 경험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모세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청하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이렇게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이 7월 한 달 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한 연합하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정말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우리 지금 111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분만이라도 나의 편리함과 나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교사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재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시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먼저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읽음에 길을 기울였는데 네, 이 단어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바로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 경청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요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혹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초막절이 되자 마치 스스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과 또한 학사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장면들은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에스라가 이처럼 율법책을 펴고 선포할 때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딱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일제히 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였던 거예요. 제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아니 두 손을 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 같은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 감격해서 그래 아멘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무려 6시간 가까이 그들은요 그 자리에, 여러분 땅바닥입니다. 지금 땅바닥에서 그들은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바닥에서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손을 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의 의지 때문에, 그들의 인내심이 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그들의 온몸과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에 그들의 몸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요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들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치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였던 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제 그들의 살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학사 이스라엘에게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율법책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런 년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자녀들요, 스마트폰과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서,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우리가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올 때도 애들이요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에서 손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도, 제가 계단 내려갈 때는 제발 핸드폰 하지 말고, 넘어진다고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온 마음이, 관심이 그들의 눈이요 스마트폰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10분도요 채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바라위는요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마치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는지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예.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전 내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지금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 이 지도자들이 이처럼 죄책감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에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그런 수련회 가운데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죄책감에 우는 것도 또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한순간에 울컥하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상처들, 그런 아픔들을요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할까요? 변함없이, 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또한 성전은 파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와 용서하심이 있고 더 이상 근심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다시 찬양하라, 다시 노래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세상의 유행가는 그렇게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목에 메어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부르고 싶지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루만지실 때에 다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세우신 느헤미야와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부흥이자 바로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요,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던 것에서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나 중심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요, 이번 7월 한 달 우리 교사와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루에 1분씩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이 111 기도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여름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연합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의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나라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17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제정된 오늘 제헌절. 제헌절을 기념하며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다. 맞습니다. 우리 헌법의 뿌리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 울려 퍼진 그 믿음의 고백, 그 뿌리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아있는 한 국회의원의 기도문엔 이런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을 신원해 주시고 이 육신의 결박을 풀어서 성스러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국회가 오직 정의의 칼을 들고 민족의 영원한 복락의 기초를 닦게 하옵소서. 당시 나라를 잃었던 36년의 세월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거는 극복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의 생각과 신념으로 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법을 덮어달라라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후대는 이렇게 평가하죠. 제헌국회의 첫 페이지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으로 시작되었다. 그 무릎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영토가 되었다. 제헌국회는 사람이 세운 재단이 아니었다. 이 민족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리신

번째 공의의 응답이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아침,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제헌국회, 그때 당시 그 개원식에 울려 퍼진 그 믿음의 뿌리의 그 기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윤영 국회의원의 그 기도문에 있었던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겸손한 고백,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로 녹아내렸던 그 제헌국회의 첫 마음을 이 아침 우리 가슴에 다시 새겨보면 좋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우리 마음에 헌법 1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이렇게 공유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오늘 그 헌법 1조, 2조, 3조, 4조, 5조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거든요. 잠시 후에 찬양 후에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복된 금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 찬양과 함께 힘 얻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 더 힘있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과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헌법이 있잖아요. 제1조 주님의 통치권이 필요하대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없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예배하는 삶을 둔다. 1조 주님의 통치권. 제2조는요 사랑의 최우선권이래요. 나의 판단과 행동의 최상위 법은 사랑이다. 정죄함이 사랑보다 앞설 수 없고 비판이 용서보다 먼저일 수 없다. 십자가 사랑으로 판단하라. 제3조는 입술의 평화권이라고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만 사용된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내 영토에 발을 붙일 수 없다. 제4조 감사의 의무권. 나는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5조 기도시간 확보권. 내 삶의 모든 꼬인 매듭과 크고 작은 문제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한다. 할렐루야. 네, 이외에도 뭐 엄청 많거든요. 5조까지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이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복된 아침을 응원하면서요.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글들 공유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인문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어찌 우리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제헌절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꼭 하나 심어보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마리스의 영어 찬양으로 같이 할게요.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하고 있는 일, 생각나시는 그 일, 맞습니다. 그게 1순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 순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이 휴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의 법들을 많이 실천사항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면 오늘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북방선

0: 최고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걸 기념하는 날이죠.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법이 있지만 모든 법의 기준은 결국 헌법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그렇죠.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바꿔요. 요즘 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혀주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예수 찬양 모임의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오늘 또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말씀이 좋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었어요. 18년 만에 쉬는 국경일로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제헌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요. 헌법이 나라의 기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거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의 말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님의 방향으로 안전하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국민.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오늘도 힘찬 라디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에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나라의 기준이 되듯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준으로 삼고 또 자녀들에게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또 읊조리는 것, 또 계속 배우고 묵상하게 힘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에 참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법은 지켜야 그 질서가 세워집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로 살아내야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세워지는 거겠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집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고, 건강한 나라는 올바른 헌법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삶을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힘찬 라디오 이하영입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학계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성전, 새 꿈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 각기 40년씩 120년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 통일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BC 931년도에 이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방 나라는 유다였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의 왕국을 잔존왕국이라, 남아있는 왕국 그런 뜻이죠. 잔존왕국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135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마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잔존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잠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자마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중단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70년 동안, 짧게는 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까닭에 넉넉치 않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매우 방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단 사건이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BC 536년에서 16년 중단되었으면 몇 년 됐죠? 이제 몇 년이죠? 520년이 됐죠. BC 520년. BC 520년. BC 520년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다리오 왕인데, 그 왕 2년이 되었는데 BC 522년에 즉위했던 다리오 왕이 2년 뒤 520년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537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지대를 다지고 기초를 놓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3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지내서 520년 되었는데, 이때는 벌써 고레스 왕이 떠나가고 고레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 1세가, 그래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된 때가 522년 BC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520년 6월달. 며칠에요? 초하루에 학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1장 2절 말씀, 그냥 계속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중단하고 나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지나면서 벌써 집을, 좋은 집이, 판벽한 집, 요새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고급스러운 집, 잘 장식된 집, 집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요사의 말로 또 바꿉니다. 예배당은 왜 안 짓냐, 그런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헛짓하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시는데 갈증이 끊임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삭스를 받아서 전대에 모으는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네만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고? 예배당은 언제 질 거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보십시오. 예배당 지어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예배당을 지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원인이 뭐라고요? 너는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하지만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 집이 황폐했는데.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모든 자연계까지 아니 하나님의 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문자 그대로 가뭄이 들게 했다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사업과 모든 곡물 모든 농사 모든 가축 사업이 다 안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12절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 1장 1절이 언제였죠? 6월 초하루였습니다. 24일 뒤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했던 겁니다. 2장 1절 그랬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자, 아까가 6월 첫날과 24일 공사 시작했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 시작하고 27일 된 겁니다. 24일이 되어야 한 달인데, 그죠? 7월 24일이 되어야지. 24일 아니 21일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 임하여 왔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달,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려지십니까? 6월 달 초하루에 말씀이 처음에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학계와 학계를 통하여 스알데리 아들, 학계,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요사닥에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학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홉째 달만 기억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됐습니다. 여덟째 달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월 달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6월 1일 성전 지어라. 24일 성전 시작했습니다. 7월 달 21일에 그들이.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었을 때 여덟째 달에 스가랴에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장 10절에는 아홉째 달. 학계가 스가랴보다 두 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들 어른들에게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전에 짓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가면서 너희 집 짓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는데 짓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꿈을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열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전이 그렇게 화려한 전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6, 70

2000년 전 멸망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난번에 지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참 성경 전체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짓는 성경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짓게 하고 있는 이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요? 실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 한 구석만 합니다. 저 밑에 1층에 있는 요셉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성전 크기,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것도 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에 비하면 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성전을 어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금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보십시오. 심이 많은 옷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백향목에게 많이 수건하고 많이 무수히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중수를 셀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금 820조 8천억,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역시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 돈으로 115조 8,240억, 도합 936조 6,240억. 대한민국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이 690조였었는데 추경해서 아마 한 7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예산 700조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데 요셉 홀보다 작은 예배당 하나 짓는데 936조 6,240억 금은값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운수했고 석공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공교한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예전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 전을 내 영광으로 채울 거야. 이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비싸게 들어갔냐, 얼마나 편안하게 시설을 갖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빌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팬시한 빌딩, 글래머스한 빌딩, 럭셔리한 빌딩, 스펙터클한 빌딩, 뭐 진짜 화려하고 멋지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그런데 그런 빌딩, 그 어떤 빌딩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는 이 빌딩, 우리가 지은 이 빌딩, 현재 예배당, 아니 지금 현재 지하실에 한 칸 단칸방을 얻어서 개척하는 예배당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 성전에 주님이 함께. 화려한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비싼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집을 잘 지면 내가 함께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빌딩이 될 때 그 빌딩이 참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뒤흔들 거야. 이렇게 뒤흔들 거야. 그 다음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곳에 어떤 화려함과 어떤 비싼 모든 시설,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그건 꽝이라는 거죠. 8절 보실까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줘요? 평강. 이 안에 거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중앙침례 성도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하기는 이 보배로 채웠겠다. 내가 내 보배로, 우리가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예배당 건물에다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제가 거의 수십 번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경 공부 때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고 110세에 떠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떠날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근데 그 입관 죽기 직전에 요셉이 남기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회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딱 한 줄 믿음의 표상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회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110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거, 형에게 미움받았던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종으로 종생활했던 거,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갇혔던 것, 그리고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80년 총리의 이야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가, 애굽에서 나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 그는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했던 애굽 땅에 자기의 해골 마저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해골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로부터 320년이 지나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지막 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애굽의 국립묘지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파재깁니다. 왜요? 해골 가져가. 단순히 해골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은 3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걸 가져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결국 요셉은 못 들어갑니다. 그 해골을 메고 왔던 요셉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경구절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요?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취해서 하나님 배우는 일,

0: 하나님 공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무슨 교육?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단순히 다른 different generation, 틀린 세대, 나쁜 세대, 죄악의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새 성전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감성의 마음은 조금 약화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의 역사, 새 꿈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그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이 성전 안에 모여 이 예배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러한 일을 이루고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네, 제헌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8주년을 맞는 아침이네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네, 법이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요, 법은 항상 우리 생활의 최소한의 선이고요. 그 위에 있는 도덕이나 양심, 또 그 위에 있는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생활일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나라와 나라가 만나는 국경지대는요, 인공위성도 없고 위도 경도도 없어가지고요, 여기가 어느 나라까지인지 저기가 그 나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그때는요, 그곳 마을, 그곳 주민들이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과 모든 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늘 생각하며 따르며 순종하고